예언자란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칼릴 지브라는 나무야말로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쓰는 시라고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쓴 시 작품이 나무라 했으니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수많은 사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만약 다리가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무언가를 향해 옮겨 다니겠죠.

물이 주는 그늘막들로 버틸만 했습니다. 도심에 꽤 우거진 가로수들이 많아 참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수 참 잘 심어놨어요. 이번 여름 이 나무 그늘이 있어서 참 고마운 때입니다. 또 윤혜성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의 행복 산책길 오늘도 함께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조금씩 느끼고 계시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가을 느낌이 바람에서 묻어나는데요. 가을 바람을 우리가 금풍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방위로는 서방에 해당하고요. 서쪽이 오행 중에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풍은 바로 가을 바람을 말하죠.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기운에서 금풍이 아주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즈음이라서 이번에 금풍을 소재로 한 시조를 노래한 평시조 한 수 만나보시겠습니다.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 옐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못 이루.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일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 못 이루어 하노라. 평시조 금풍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거기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을 노래 없이 반주 음악으로만 연주한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요 중에서 속도가 비교적 느린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런 곡을 반주 음악으로 들어보면 기분이 많이 다른데요. 가곡에서 느린 속도의 음악을 반주 음악으로 들을 때는 또 어떨지 이번

곽태천의 피리, 사재성의 해금, 이삼스님의 대금, 김상준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윤현숙의 검은고, 이오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반주 음악이라기보다 독립된 줄풍류 음악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가곡 반주 음악은 기본적으로 악기 선율에 가곡 선율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반주 음악만 들어도

벨소리, 또한 고음은 이끄는 소리이고 저음은 따르는 소리이다. 남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여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사제, 판사, 백파이프 연주자를 보라. 그리고 여자처럼 고음으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좌향좌라고 명령할 때 마지막 좌를 높이 올린다.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 한 옥타브가 높다. 마지막 좌를 낮게 깔면 아무도 왼쪽으로 돌지 않을 것이다. 귀에는 고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저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보다 3배가 많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일까? 고음, 이끄는 소리 여자 대 저음, 따르는 소리 남자. 세 번째 가설,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내가 누군가와 음악을 한다면 나는 그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음악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만으로도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모든 행사와 중요한 사건에는 그에 맞는 노래가 있다. 민요, 자장가, 동요, 노동요, 선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애도의 노래, 장송곡, 행진곡, 응원가 등. 자연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특이한 성대를 주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네 옥타브를

경기 민요 창부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한 글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글이라서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었죠.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또 자연이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실제 음성의 특성상 남성의 목소리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이야기도 그런 설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글동무님께서

이란 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입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공명이 사는 초당을 두 번이나 찾아갔을 땐 허탕을 했고요. 세 번째

천단한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를 도와 견마지력을 다하겠나니다. 현대기 반기하며 운장과 익덕을 불러 단례를 나눈 후에 이 사람은 내 둘째 운장이오 이는 내 셋째 익덕이옵니다. 공명이 반기하며 아우 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세 분께서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죠 포수 금백리에 물러서 삼고

황금아야 정신없이 달아나. 그때요 공명선생 군산 거돈지라. 공명 신기묘산 귀신도 난칭이라. 문장이 떡이야 장졸들이 모두 다 경탄을 호는.

0: 여여 영웅이 심내 언니 나를 따라 강동하면 대사 성공할 것이니 나를 따라가면 또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공명출사부터 주유격동까지 들으셨는데요.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다음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시원한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경기 호적 풍륜되어 최경만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오고 계신 김용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김용호입니다.
0: 네. 40년 넘게 사진 작업을 해오신 분이 제 앞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왠지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시지도 않는데 약간 긴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으셨어요. 뭐 패션 사진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 이해하고 어떨 때는 뭐좀 약간 질문에 직인 답인지 모르겠으면 기계 자체에다가 기계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카메라를
1: 네.
0: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카메라 자체에 맡겨놓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어떤
1: 그런가요? 근데
0: 대상에 예.
1: 어쨌든 사진가의 작동으로 인해서 기계는 움직이는 건데 카메라에 맡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 개념이
1: 예.
0: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카메라는 결국 이제 노출과 카메라 셔터가 빛의 상태에 따라서 작동하기는 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연성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에 두지 않고
1: 예.
0: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 대한 흐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1: 그렇죠.
0: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연구원들 진행을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문득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어떨
1: 네.
0: 때는 그 모든 걸 내버려 둘 때도 잠깐이나 안 봐도
1: 네.
0: 내버릴 때 의외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1: 아, 정말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우연성, 우연성.
0: 잠깐 더 우연 설명드린다면은 의외로 제가 자동 카메라, 소위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
1: 예.
0: 그냥 아주 기계적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전문적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1: 아.
0: 아마

0: 작업인 것인지 아니면 한참 뒤에 그 대상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1: 그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0: 예.
1: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죠.
0: 아.
1: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떤 풍경이나 인물을 찍어야 한다면은 근무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0: 아, 사진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1: 예, 예. 예. 일종의 영화를 찍듯이 약간 콘티를 짜고 만들고 촬영을 하고 그걸 그 중에 찍은 사진을 다시 정립을 해서 베스트 컷을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기도 하죠.
0: 네.
1: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될 수도 있지만 그걸 그 중에 찍은 사진을 다시 정립을 해서 베스트 컷을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기도 하죠.
0: 네.
1: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외에 대한 결과물들, 작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

0: 어떤 제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사진을 찍었고, 그럼 그거 제품과 함께 그 광고 사진 수명도 끝나는 것인데,
1: 네.
0: 그 만약에 표현했던 작업이 역속성을 가진다.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설사 광고 사진으로 사용됐다더라도
1: 네.
0: 그거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네.
0: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는 그런 작가들이 많고요. 제가 찍은 광고 사진도 콜렉터들한테 콜렉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예, 그걸까지는 단순히 사용 용도가 처음에 시작이 광고용으로 했느냐, 아니면 개인이 어떤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서 순수한 작업을 했냐에 대한 구별들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2012년에 촬영했었던 한 카드사 광고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업 광고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이제 고급 취향을 소위 즐기는 사람들의 테이블 위에 이제 카드가 마치 그것들의 하나인 소품인 것처럼 아주 작게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하려면 그걸 가장 돋보이게

0: 비행이 이제 맞아 제가 또는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뭐 사회적 성공을 누리고 자신의 활동을 잘할수 있게 됐던 배경에는 우리 선대의 많은 유명 예술인들의 노력과 결과에 관한 문제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제가 사진가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었고요. 또 실제 그런 작업들은 저희 선배 사진가분들도 많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작업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좀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작가의 평범이 좀더 설명적이었죠. 맞자면은 뭐 작가는 글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쪽인데 제가 인물 사진은 그냥 인물을 그냥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로 백남준 사진이 있습니다. 백남준 사진을 많은 분들이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백남준 선생님은 뭐 퍼포먼스도 많이 하시고
1: 그렇죠. 예.
0: 좋은 그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뉴욕을 방문해서 백남준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은 백남준 스튜디오에서 검정 배경을 치고 인물만 찍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직구자는 인물의 대상에 대한 설명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0: 아.
1: 단순히 흑백 배경의 인물만으로서 그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0: 네.
1: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했던 것이 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물과 손에.
0: 손이요?
1: 예.
0: 네.
1: 그 손이 이제 보면은 뭐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손을 제스처를 자꾸 쓰게 되는데 손이 어떤 제가 어떤 두뇌의 동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이 같이
0: 맞아요.
1: 움직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손과 인물은 그 대상을 표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런 이 웅변을 하는 사람이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든 그림으로 삼든간에 그 사람의 표정은 분명히 그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작품이 하는데 가야금 명인으로서의 이런 아주 깊은 이런 철학이 잘 표현됐다고 봅니다.
0: 네네.
1: 표정과 손이.
0: 동작. 그러네요. 예. 네.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손동작

0: 후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0: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그래서 색을 단순화하게 되면은 보여주자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대상들이 인식하는 느낌들이

0: 다양한 분들 찍을 때는 그분의 가족관계, 뭐, 여러가 취미, 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부터 해가지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저만 하더라도, 뭐, 저도 찍는 쪽이지, 찍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찍히는 게 불편하죠. 힘들고. 또 아무리 또 뭐, 그런 대중적인 노출이 아주 많은 스타라면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데 익숙하지만은 대사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진 촬영이 불편하죠. 근데
1: 그렇죠.
0: 그럴 때 적절한 말 한마디 정도가, 근데 그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 중에 한두 개가 결국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들이 찍는 대상을 편안하게 받아볼 때그 무엇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순간적일 때도 있고 또는 긴 세월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라고 답을 할수
1: 내리기가,
0: 없는, 예.
1: 이게 막 딱히 매뉴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대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0: 찍는 대상을 편안하게 받아볼 때그 무엇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순간적일 때도 있고 또는 긴 세월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라고 답을 할수
1: 내리기가,
0: 없는, 예.
1: 이게 막 딱히 매뉴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대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2002년, 22년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사진도 기록하기도 하셨던데, 혹시 그때 그 정말 짧은 순간에 나누었던 어떤 한마디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0: 그 이어령 선생님의 작업은 저한테 대단히 기념비적인 작업인데요.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병을 말기 중 병을 가지시고 스스로 졸음사를 선택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1: 그렇죠.
0: 떠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제가 작업하고 있던 한국문화예술 명인전의 확장으로

0: 찾아줬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도
1: 네.
0: 굉장히 기뻤고,
1: 감동적인
0: 선생님이 이렇게
1: 순간이네요, 진짜.
0: 저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생님의 말년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떠나실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개의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그때 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후로 이제 집중 요양에 들어가시고 외부인을 삼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1: 네, 근데,
0: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떠나실 때까지의 기록들을 제가 남겼죠.
1: 와, 이런 이야기는 김영호 작가님을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요.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영호 작가님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연주자라고 들었습니다. 강은일의 탬버린 듣고 오겠습니다.

0: 강은일의 탬버린이었습니다. 1510번 쓰시는 분께서 광고 보고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고 사진에 작가님의 철학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해주셨고요. 6280번 쓰시는 분, 우연한 순간을 포착해서 본질을 담은 사진, 찍는 사람도 또 보고 느끼는 사람도 모두 감동입니다. 4921번 쓰시는 분, 사진은 많이 찍을수록 명작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찍을수록 명작이 나오냐는 질문 해주셨어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1: 아닐 수도 있고요. 예.
0: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 예.
1: 근데 그 적게 찍는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그건 그렇습니다.
1: 숫자가 많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말을 아무리 길게 많이

0: 설문 대한망의 전설을 표현한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초청 전시를 했습니다.
1: 예. 그 전시 제목을 살펴보니까 남국재견이고요. 부제가 유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0: 네, 남국재견은 제가 남쪽 나라를 다시 본다는 뜻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대만 감독 허샤오셴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허샤오셴 감독의 남국재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30몇 년전 영화인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런 감독이 있거든요. 허샤오셴 감독의 남국재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30몇 년전 영화인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제주의 4.3 사건과 같은 대만에서도 중국 정부로부터 피난 내려온 국민당 정부와 대만의 원주민과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 사건을 이제 영화화했던 작품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군정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대만 원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에는 보면 우리나라가 부속 도시로서 뭐 일본에는 오키나와가 있고 한국에는 제주가 있고 중국에는 타이완이 있었죠. 그 3국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부에는 각자의 상처와 역사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남국재견이라는 제목을 쓰고 남쪽 나라 제주도를 다시 보자는 개념으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재

0: 작가로서 우리 작가님의 아까 남국재견 작품의 일부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2023년에는 와 진짜 그 영역의 확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편 영화도 선보이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끊임없이 그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도전을 이어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1: 예, 제가 워낙 그 호기심이 많고 다방면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0: 예.
1: 많다 보니까 이제 특이한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주로 잘 하는 거에 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작업 제 작업과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0: 네네.
1: 뭔가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0: 네.
1: 그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금 영화 작업 같은 경우도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영화 편집 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거든요.
0: 네.
1: 그쪽이 이제 중에 제작사였죠.
0: 예.
1: 그래서 그 AI 기술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작업자들 공부하고 지금 영화 작업 같은 경우도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영화 편집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거든요.
0: 네.
1: 그쪽이 이제 중에 제작사였죠.
0: 예.
1: 그래서 그 AI 기술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작업자들한테 AI 기술과 AI 편집에 관한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아 그러면 AI 시대인데
0: 한번
1: 배워야 되겠다.
0: 예.
1: 네. 그래서 배우고 지원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죠.
0: 예. 와,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동안 해오신 작업이 그 집요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 관찰력, 탐구정신, 연구정신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있게 뭔가 작품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근사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작가님 시간이 이렇게 훌쩍 다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실까요? 궁금합니다.
1: 지금 그 올해 10월 달에 디자인 하우스에서 월간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막

축제를 진짜 축제답게 완성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어느 축제장에서든 가장 인상 깊은 건 무대 위 열정만큼이나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관객들의 환한 표정입니다. 스스로 흥에 겨워서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에너지가 모일 때 비로소 진짜 축제가 시작되는 거겠죠. 결국 축제란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완성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세상의 다채로운 소리들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즐길 준비가 된 곳,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그 신명나는 소리의 잔치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진영입니다.

그림의 현주로 판 프로젝트 2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크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을 담은 음악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아, 똑같은 축제를 찾아가도요. 어떤 분은 참 잘 놀았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쉽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는 결국 하나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순간을 즐겼느냐. 이게 아닐까요? 마음이 끌리는 공연 앞에서 주저없이 서서 추임새도 보내보고 낯선 소리에도 귀 기울여보고 새로운 먹거리도 기분 좋게 맛보면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 그렇게 호기심과 또 열린 마음으로 판을 누릴 때 비로소 축제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덧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오늘 국악방송과 함께 축제를 200% 즐길 준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한층 더 가깝게 향유할 수 있는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너와 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 음악으로 함께 해볼까요? 민은경의 노래,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너영, 나영 전해드리죠.

민은경의 노래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너영 나영 전해드렸어요. 1178님께서 저의 첫 조카 우주를 만나는 시간이 어느새 일주일이 남지 않았어요. 날이 선선해지는 시기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면서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첫 조카는 남다르죠. 첫정이라고 해서 무한 사랑 받을 텐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또 사랑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 날씨 가을 날씨인 듯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날씨가 좋아지네요. 무더위가 살짝 꺾인 느낌이에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내일 이제 개막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8월 16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0님이에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내일 이제 개막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8월 16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먼저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변함없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김금화의 만신김금화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곳으로 유명한 큰 무당이었고요.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미국 공연 이후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줄곧 나라곳을 주도했던 예인입니다. 그녀의 굴곡진 삶의 한 자락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이번 소리축제의 꽃, 홍보대사 만나는 시간 마련해봤어요. 어제 첫 번째 홍보대사

그리고 한옥 찻집. 나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의 움직임이 격렬해지고 머리가 쭈뼛거렸다. 그 순간 내 몸 안으로 신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17회를 살아오면서 묻어둔 서름과 한을 다 풀어헤쳤다. 환영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서름이, 배고픔이, 아픔이, 원망이 뜨거운 눈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돌아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내 소임과 거기서 얻는 보람에 이 모든 고통과 원망을 견뎌낼 수 있었다. 무사람들이 참지 못할 고통을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람. 그것이 신의 제자로 선택받은 내 운명인 것이다.

나를 본 인디언들이 한순간 무엇인가 놀라는 얼굴이었다. 통역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내게서 방금 오색 불빛이 나는 걸 보았다는 것이었다.

돌뿌리가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라. 모든 시련과 싸워 이기고 극복하여라. 높이 보고 가거라. 깊이 생각하며 가야 하느니라. 다 겪고 겪다 보면 지친다. 지치면 넘어진다. 또다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나거라.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 마침내 내가 설 곳이 있느니라.

만신 김금화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생전에 무형유산 서해안 풍어제 예능 보유자이자 우리 시대에 큰 무당이셨던 고 김금화 선생.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비단꽃 넘새는 선생의 성함인 금화 그리고 남동생을 바라며 지어졌던 아명 넘새를 합친 이름이라고 해요. 배고픔과 소외 속에서 치러낸 벅찬 삶이었지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달래는 일에 쓰셨던 분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내가 설 곳이 있느니라. 이 만세바지의 한 구절이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이 삶이라는 거친 가시덤불길 위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저마다의 숙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고단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완성해낸 한 사람의 생애를 엿본 시간.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김금화 자서전 만신 김금화와 함께 해봤어요.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서해안 배연신 꽃 가운데 부정 전해드리죠.

0: 유덕선자 백옥성관을 팔명동산 건강하고 실수고 제비선들 간군마다 생기지방 찾아 아들어 네, 만백종의 장원식이요 내 네, 오늘은 나갈 땐 서리와 속이요 떨으실 땐 신선북 내눌러 치며 만백성에다 장원 줍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소가몽

0: 마다 장원 숙여주시오.
1: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어요. 서해안 배연신꽃 가운데 부정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탈의 연주곡 준비했는데요. 액메기 탈의 형 만나보시죠.

탈의 연주로 액맥이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번 한 주는 특집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특별한 손님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은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너도 먹고 물러가라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

소리의 연주로 든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주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일하다가 바빴는데요. 영디님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숨 쉬라는 뜻인가 봐요. 파이팅이에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아우, 영디바라기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740님께서 시원하게 커피와 감자튀김 즐기고 계신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말 제대로 느끼고 계신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만나실 텐데요. 축제 이야기 그리고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 특별한 손님 홍보대사 소리꾼 이수현 씨와 얘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어요. 홍보대사로서 축제에 임하는 자세, 또 즐길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관한 추억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준비했는데요. 남상일 바게리의 소리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예요.

0: 라디오 듣기 힘들거나 하루 이틀 목욕일이 넘어가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훨씬 멀리가고 정말 더 흔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란디. 이 춘향아, 우리 고종노라고 잘.
1: 아니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건넌방에 너희 어머니는 소실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니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돌겨.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리 소리를 알릴 두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젊은 판소리 무대의 주인공이자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신 소리꾼 이수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유,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데.
1: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소리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자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에 선정된 이수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내내 전주에 머무르실 텐데 전주와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
1: 전주는 제가 어렸을 때 대회에 나온 것 말고는 네. 성인 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0: 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1: 네.
0: 오,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지금 무더위가 심한 때라 한복 입고 활동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군요.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홍보대사만의 어떤 혜택, 특전 뭐 이런 거 혹시 없어요?
0: 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0: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1: 아, 다? 네. 모든?
0: 네.
1: 아, 관람할 수 있는?
0: 네. 미리 보고 싶은 공연 말씀드리면 이제 티켓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1: 아, 홍보대사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죠. 아, 그러면 이제 본인 무대 준비 과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젊은 판소리 바탕 준비하면서 하루에 연습 얼마나 하고 계세요?
0: 못해도 2시간은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우선 공연 두 달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디테일 위주로 끊어서 연습을 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공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한 시간 동안 계속 불러보면서 체력 안배나 이제 표현력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1: 네. 이게 또 체력도 신경 써야 되고

저그 주가 그 선한 배는 훌륭

마음 써 중성 중자를 붙여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제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서도 조상현 선생님 바디인데요.
1: 네.
0: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요. 또 사설도 유려하고 또 장단과 선율의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한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부를수록 공부할 게 많은 소리인 것 같아요.
1: 네. 해도 해도 정말 끝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0: 네, 정말 끝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서 계속 수련을 해 나가는 또 과정이시고
0: 네.
1: 네. 네. 네,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도 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언제 공연이죠?
0: 네, 바로 내일인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정당 모악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1: 네.
0: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내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0: 네.
1: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저희 딱 방송 시간이라서.
0: 아...
1: 어떻게 좀 이게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싶기도 하네요. 아, 음악이 흐르는 마루

0: 시작을 하게 됐고요.
1: 네.
0: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1: 아.
0: 막 TV 프로그램도 가요 무대, 막
1: 네.
0: 열린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니까 이제
1: 네.
0: 엄마께서 안 되겠다.
1: 네.
0: 너 판소리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하셔서 이제 엄마 손 잡고 따라갔습니다.
1: 아, 예능에 소질이 좀 있으셨구나.
0: 네, 어렸을 때 하도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서
1: 네.
0: 엄마가 일찍 알아봐 주신 것
1: 아, 네.
0: 같아요.
1: 엄마가 보셨을 때는 노래와 춤 중에서 그래도 노래가 더
0: 네.
1: 잘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0: 그랬던 것
1: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그러면
0: 같아요.
1: 몇
0: 네.
1: 살때 시작하셨다고요?
0: 제가 이제 8살 때부터
1: 네.
0: 해서 이제 곧 20년 차가 되어 갑니다.
1: 어머나, 어머나. 20년, 그 말이 쉽지. 사실
0: 네.
1: 한

0: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가사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뭔가 재미가 있어졌어요.
1: 그러니까 특히나 판소리 사설이 좀 어렵잖아요.
0: 네.
1: 이걸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말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0: 많아요.
1: 어린 나이에는 특히나 그게 또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갈수록 그러면 이해를 해가면서 재미를 붙이게 되신 건가요?
0: 그렇죠. 또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춘향이의 마음도 좀 알게 되고.
1: 아, 그래요?
0: 네.
1: 사랑도 해보셨군요.
0: 네, 아무래도. 네.
1: 네, 역시 경험만 한 게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전히 이제 판소리가 어렵거나 멀게 느껴진다는 젊은 세대 관객들

0: 보내주셨네요.
1: 네,
0: 자,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또 여러분 문자로 취임새 많이 보내주세요. 한 대목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수연 씨가 준비한 대목, 어떤 대목인가요?
1: 네, 이번 대목은요. 앞서 들려드렸던 박석곡의 대목에 바로 이어지는 후원을 비는 대목입니다.
0: 네.
1: 요 대목은 춘향무와 향단이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서 이제 이몽룡이 꼭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네. 간절하게 비는 대목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후원에 비는 대목 이수연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춘향무와 향단이가 아, 이도령이 제발 암행어사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비는 대목이 어떻게 또 북장단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춘향모와 향단이가 아, 이도령이 제발 암행어사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비는 대목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문자로도 추임새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문자로 소리 좋다 하시면 샵 030 2번으로 추임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연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모 후원에서 비는 대목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2: 어사또 문전의 은신하야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수연 씨 소리와 복장단으로 춘향가 가운데 춘향모 후원에서 비는 대목 듣고 오셨는데요. 3900님께서 좋다! 1인 다역 재능 충만입니다! 라고 하시고 자몽자몽님께서 아, 춘향아 씨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부터 이제 이수연 씨 이춘향입니다. 그리고 6642님께서 우리 소리의 멋, 우리의 소리꾼들 전주 소리 세계소리 축제 진정 아름다운 세계 속의 축제가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아, 고운 소리꾼, 고우신 소리꾼 이수현님 내년에는 크신 소리꾼으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응원 또 해 주셨어요.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기운 듬뿍듬뿍 담아 네. 가셔

0: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러면 이 안녕 평안꽃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이수연 씨도 함께 소리를 이렇게 얹어서 하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저희가 두 번 뵐 수 있네요, 이수연 씨
0: 분들. 네, 12일에 한 번, 14일에 한 번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서 소리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해외 네. 뮤지션들하고도 만나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있으세요?
0: 아직까지 다른 출연진분들을 직접 뵈지는 못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기회가 된다면
1: 네.
0: 여러 공연을 또 관람하면서 소통해보는 것이 저의 이번 축제에서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혹시 예전에 과거에도 뭐 해외 음악가들 뮤지션들하고 뭐 이야기 나눌 기회들이 있으셨을까요?
0: 아니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1: 네. 이제 앞으로 많아지실
0: 네.
1: 거예요. 앞으로 더 해외 진출도 하시고
0: 네.
1: 많은 활동들 하시면서 또 네.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전통 소리의 깊이를 고수하는 것. 그리고 요즘 청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이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이수연 씨가 꿈꾸는 어떤 본인만의 소리 방향은 어떤 모습이에요?
0: 우선 저는 노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1: 네.
0: 또 춘향가처럼 전통 판소리를 깊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1: 네, 다가가는 것. 이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이수연 씨가 꿈꾸는 어떤 본인만의 소리 방향은 어떤 모습이에요?
0: 우선 저는 노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1: 네.
0: 또 춘향가처럼 전통 판소리를 깊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고 싶은
1: 네.
0: 욕심이 있어요.
1: 아, 네.
0: 근데 다만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진 전통의 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제 판소리 자체를 조금 더 깊고 제대로 공부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20여 년을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더 공부할 게 그렇게 많나요?
0: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 정말 어렵고도 네, 험난한 길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데 저희 국악방송과도 이수연 씨가 인연이 있는 게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팀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은상 수상하셨죠?
0: 네, 맞아요.
1: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소리뿐만 아니라 작사도 하셨던데요?
0: 네.
1: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참여를?
0: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1: 네.
0: 무던이라는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1: 아, 현재도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밴드 음악에 처음 도전하면서 직접 작사랑 작곡에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1: 네.
0: 또 감사하게도 은상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서
1: 네.
0: 제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아,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젊은 소리꾼으로서 아 이런 점이 더해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0: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데뷔 플랫폼이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 기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이수연 씨가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끝으로 현장을 찾아주실 관객들께 초대 말씀 그리고 또 홍보 대사로서의 다짐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0: 네, 먼저 제가 직접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 온 산조의 전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견고했던 열돔에 드디어 균열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진 태백. 아.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0: 둘 다 좋습니다. 네. 13호 태풍은 비껴갔지만 15호 태풍 찬홈은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더위를 얼마나 식혀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1: 야, 폭염과 열대야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은 이제 가을이 오겠죠.
0: 네.
1: 가을을 기다리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분 관리, 마음 관리, 네. 네, 신경 써야겠죠.
0: 6186님께서 가야금으로 가을이 오면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하셨는데,
1: 그렇습니다.
0: 가야금의 매력인데요. 네. 마음을 좀 달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되겠죠.
1: 어, 그럼요. 네. 사실 막 엄청 더워가지고 불쾌지수가 막 높아서 막 무더위에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행동. 뭐 본의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네. 오해,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불쾌지수가 무서워요.
1: 그래가지고 네. 막 후회하고.
0: 맞아요.
1: 내가 왜 그랬을까?
0: 순간 그냥 버럭 했다가 아 괜히 그랬네.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또 있고요.
1: 그래서 오늘은 기온도 조금 이제 꺾이고 했으니까 네. 불쾌지수로
0: 순간 그냥 버럭 했다가 아 괜히 그랬네.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또 있고요.
1: 그래서 오늘은 기온도 조금 이제 꺾이고 했으니까 네. 불쾌지수를 올리는 말 말고 좋은 쪽으로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 뭐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기분 좋고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던 말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문자 소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많죠. 그냥 뭐 추임새가 될 만한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죠.
1: 네.
0: 좋다. 어머 예쁘다.
1: 그죠.
0: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감동적.

0: 딕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1: 네.
0: 딱 끝났다.
1: 씀도 하죠. 씀도. 네. 그냥 네. 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사를 했었네요.
0: 네.
1: 근데 이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0: 네.
1: 1대1로 인사한다? 그럴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죠.
0: 어?
1: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0: 단체로 할 때는
1: 나. 이렇게 이렇게 구렁이 담담듯이 이렇게 하죠.
0: 기운만 네.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1: 그쵸.
0: 네. 네. 그 기운이 사실 다 아니겠습니까?
1: 예.
0: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640 하나님.
1: 네.
0: 더운 날에 기분 좋게 웃어주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다 좋죠. 말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울 때 그저 웃으면 좋죠 하셨는데.
1: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0: 맞아요.
1: 그래서 더운데도 인사하시고 되게 웃상인 분들 보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0: 그건 능력이에요.
1: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0: 맞아.
1: 근데 일부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0: 네.
1: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0: 못해요.
1: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빨리 얘기하나요?
0: 네. 상화 씨 보면은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1: 아, 그래요?
0: 예.
1: 어. 아, 기본적으로 좀 제가 웃상은 아닌가 보네요.
0: 예, 아니고요. 무표정. 근데 뭐 인상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1: 아, 네네네.
0: 그냥 이제 무표정인데.
1: 아.
0: 무표정하고 있을 때 약간 무섭죠.
1: 생긴 거 자체가
0: 기운이.
1: 아니, 저는 이제 표정이
0: 네.
1: 저는 이제 중립이거든요. 중립.
0: 그게 이제 상화 씨는 중립인데.
1: 전 중립을 좋아하죠.
0: 주변에서는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1: 아, 그래요. 아, 생긴 게 좀 문제가 아니, 있어요.
0: 생긴 건 아니고.
1: 야,
0: 아, 뭔가 집중하실 때.
1: 아, 집중.
0: 아,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중도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조 배터리 네. 640 하나님 드립니다.
1: 네. 5617님께서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간식 살 때 그 문제가
0: 아니, 생긴 건 아니고
1: 야,
0: 아, 뭔가 집중하실 때.
1: 아, 집중.
0: 아,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중도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조 배터리 네. 640 하나님 드립니다.
1: 네. 5617님께서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간식 살 때 그거를 꼭 챙겨주는 후배가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시면서
0: 이럴 때 진짜 감사

0: 이런 식으로
1: 남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아 근데 그 솔선수범 리더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유. 대단한 능력이죠.
2: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9631님 바투의 상사디야?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하는 검은고 전공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1: 오. 네, 어서 오세요.
2: 와,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방금까지 방학이 끝났다는 사실에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투의 상사대야 방송에 듣자마자 신명나는 추임새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저도 모르게 얼쓰고 잘생겼다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 역시 저는 잘생긴 것 같아요. 오. 이제 스리슬쩍 옆에서 낮잠 자는 검은고를 깨워야겠습니다. 오, 시적 표현. 이건 제가 항상 되뇌이는 말인데요. 100마디 좋은 말보다 한 그릇 맛있는 국밥이 낫다. 저는 검은고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하다 힘들 때면 밥을 먹습니다.
1: 밥을 먹으면 참 힘이 나는데요. 쓰다 보니 검은고 좀 타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투의 상사디아 파이팅! 와. 이야.
2: 멋지시네.
1: 성함도 함께 남겨주시지. 저희 기억 좀 하게.
2: 몇 학년인지도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1: 지금 고등학생이면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끼리 기록이 한번 나와주셔야죠.
2: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고등학생임에도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죠. 에.
1: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할 그쵸.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만날 수 있거든요.
2: 이제 우리 저기 후배죠 후배.
1: 네.
2: 일단은 우리 후배님 오늘 시간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네. 그 검은고 깨우시면서 전화 한번 좀 저희에게 오늘.
1: 어? 오늘 2부 그래. 청국장 있는 날이죠.
2: 오늘 방학 마지막인데 의미 있게 가야죠.
1: 아 좋네요.
2: 그쵸?
1: 네.
2: 네. 자 오늘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2부에 대기 중이죠.
1: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청취자들의 얼렁뚱땅 뒤죽박죽 네. 신나는 민요 한 자락 판소리 한 자락 악기 한 자락 들려주실 분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치. 슬기둥 동당 네.
1: 여기에 출연하는 걸 뭐 공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연습한다. 네. 네, 틀어놓고 연습한다.
2: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1: 네.
2: 떡 선물을 바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2: 자 오늘 떡 선물 보내드리고
1: 네.
2: 청국장 요거 참여하면 또 선물 또 나가죠. 요거.
1: 그렇습니다.
2: 네. 네. 자 한번 마음을
1: 뭐 공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연습한다.
2: 네.
1: 네, 틀어놓고 연습한다.
2: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1: 네.
2: 떡 선물을 바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2: 자, 오늘 떡 선물 보내드리고
1: 네.
2: 청국장 요거 참여하면 또 선물 또 나가죠. 요거.
1: 그렇습니다.
2: 네. 네. 자,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네.
1: 좋았던 기분이 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2: 100마디 좋은 말보다 청국장

0: 너 연애하니?
1: 오?
0: 이런 얘기 들을 때.
2: 와.
0: 왜? 어, 그래 보여.
2: 어,
0: 딱
2: 맞아.
0: 이럴 때.
2: 네. 크, 좋네요, 진짜. 4219님. 우리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엄마가 반찬 챙겨주시고 많이 먹어 그렇게 추임새 해드리면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 아직도 신혼이시네.
0: 많이 먹어 이런 말.
2: 네. 네,
0: 너무 좋죠.
2: 이렇게 챙김을 받을 때 네. 기분이 좋죠 진짜.
0: 반대로 밥이.
2: 아이고 저 양반은 저기 이제 들어가네. 그런 식으로 들릴 듯 말 듯.
0: 어. 먹고 있는데.
2: 그리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께 이렇게 하죠. 야 이거 너 아버지 갖다 줘라.
0: 엄마 냉장고에 이거 썩었어. 냅둬. 아빠 주게.
2: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0: 그것과 네. 대조적으로 네. 많이 드세요. 다 서로 이렇게 이쁜 말 하면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2: 아 유산균 그리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께 이렇게 하죠. 야 이거 너 아버지 갖다 줘라.
0: 엄마 냉장고에 이거 썩었어. 냅둬. 아빠 주게.
2: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0: 그것과 네. 대조적으로 네. 많이 드세요. 다 서로 이렇게 이쁜 말 하면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2: 아 유산균 선물 4219님께 챙겨드리겠습니다.
0: 네.
2: 8318님께서 방학한 딸이 저를 많이

0: 키우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다 해줘 버릇했으면
1: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0: 당연한 건데.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하면서 사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자녀분들은 나중에 성인되고 밖에 나가서도 잘합니다.
1: 잘하죠.
0: 네.
1: 맞아. 8131님께서 배드민턴 대회 우승하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0: 어, 배드민턴 대회 나가셨어요?
1: 맞아. 8131님께서 배드민턴 대회 우승하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0: 어, 배드민턴 대회 나가셨어요?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1: 와, 맞아.
0: 네, 근데 우승을 하셨다고요?
1: 이야.
0: 저희 동네 이제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어요.
1: 네네.
0: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치시는데 잘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1: 진짜.
0: 스매싱 팍 하면서 와 진짜 잘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대단하시네.
0: 우승을 했다. 이건 뭐 진짜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1: 그치.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3265님께서 밥 먹을 때 복스럽게 이쁘게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반대로 돼지처럼 먹는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누가 그래요? 누가?
1: 그런 거는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0: 거리 두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땡튜브 같은 데도 네. 저는 먹방을 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그러세요?
0: 아주 막간

0: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입 전형별 전략을 면밀히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전략도 전략이지만
0: 이게 수험생 수는 약 48만 4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더울 때는 바람도 쐬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수험생 수는 약 48만 4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더울 때는 바람도 쐬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1: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진 경우도 많다 그러죠?
0: 네, 맞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는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예.

0: 티키타카 중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어 같아요. 일본어.
1: 그런 느낌이죠.
0: 자, 제가 한번 살짝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이타카. 그다음에 티키타카. 이렇게.
1: 아, 너무하네.
0: 왜요?
1: 와, 하나만 너무 도드라지게.
0: 아, 제가 다시 해볼게요.
1: 수면 위로 올려버리셨잖아요.
0: 유토피아. 그 다음에 이타카. 그 다음에 티키타카.
1: 왜 음성까지 달라지냐고요. 와.
0: 왜요? 그래요?
1: 근데 기발하긴 하네요. 재밌긴 했습니다.
0: 뭐 봉영씨 오늘 또 업혀갑니까? 저 하나 더 있긴 한데.
1: 저 먼저 할게요. 왠지 비슷하실 예. 것 같아요.
0: 뭐죠?
1: 청소 언제 해? 지금 해? 아니. 야, 비슷하지 않나요?
0: 예. 아, 좋다.
1: 야, 빨리 들어가서 양치질 하라니까. 양치질. 빨리. 약간 있지 않나요?
0: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1: 빨리 양치하라고. 빨리. 약간 있지 않나요?
0: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1: 빨리 양치하라고. 빨리.
0: 아,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좋아요, 봉영 씨. 아,
1: 예.
0: 좋네요, 진짜.
1: 부럽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지금

0: 똑똑똑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수명이 끝난 거라고 하죠. 프라이팬 코팅은요, 잘못 사용하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라이팬 코팅은 중불 이하에서 최적 성능을 내도록 설계돼 있어서 너무 센 불에서 사용하면 코팅을 분해시킨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프라이팬의 코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1번 예열을 센 불에서 한다. 2번 요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팬에 물을 그냥 넣는다. 3번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로 조리 도구로 사용을 한다.
1: 계속 이렇게 보기에서 힌트를 주실 거예요?
2: 네?
1: 저는 음성이 확 또 달라지셨는데.
2: 아, 그랬나요?
1: 네.
2: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2: 오직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1: 네. 네.
2: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자, 프라이팬을 저희가 근데 그 너무 센 불에 사용하면 코팅이 분해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네. 사실상 정답을 드렸어요.
2: 아, 예.
1: 그걸 제외하면 보기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 아.
1: 예.
2: 네.
1: 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2: 아, 소재.
1: 네.
2: 아하. 뭘까요?
1: 휴대폰 케이스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2: 네.
1: 주방 용품에도 많고.
2: 네.
1: 코 성형할 때도 이게 들어가죠.
2: 아, 그렇죠.
1: 보형물로.
2: 오.
1: 네, 이게 들어가죠.
2: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자, 센 불이 들어갈까요? 뜨거운 팬을.
2: 아, 우리 사람 몸에.
1: 네.
2: 오.
1: 실리콘이 들어갈까요?
2: 오늘은 소재로 갑니다.
1: 네.
2: 네.
1: 네.
2: 소재입니다.
1: 네.
2: 자, 센 불이 우리 몸에 들어가느냐? 뜨거운
1: 팬.
2: 팬이 우리 몸에 막 들어가 버리느냐?
1: 네.
2: 아니면 실리콘이 들어가느냐?
1: 네. 네.
2: 그러니까 성형할 때 말씀이신 거죠?
1: 코 성형할 때.
2: 네. 코 성형할 때.
1: 보형물로.
2: 보형물.
1: 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2: 소재입니다.
1: 네.
2: 자, 센 불이 우리 몸에 들어가느냐? 뜨거운
1: 팬.
2: 팬이 우리 몸에 막 들어가 버리느냐?
1: 네.
2: 아니면 실리콘이 들어가느냐?
1: 네. 네.
2: 그러니까 성형할 때 말씀이신 거죠?
1: 코 성형할 때.
2: 네. 코 성형할 때.
1: 보형물로.
2: 보형물.
1: 네.
2: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힌트인 것 같아요.
1: 음성의 차이는 정말 모르겠군요. 963 하나님. 보기 한번 더 드리셔야겠는데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2: 그 프라이팬의 코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 네.
2: 1번 예열을 그냥 엄청 센 불에다 그냥 해버리고, 아. 2번 요리 하자마자 엄청 뜨거운 팬을 그냥 물에다 담가버린다. 3번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로 이렇게 살살살살
1: 부드럽게
2: 부드럽게 오래 가자 오래 가자 이렇게. 이렇게.
1: 아, 오래가자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2: 이렇게 잔상처나면 안 되지.
1: 네.
2: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그런 조리 도구를 사용한다.
1: 저도 휴대폰 케이스로 이 소재를 씁니다 하신
2: 네.
1: 7444님도 계시는데
2: 네.
1: 예,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이거 가야겠다.
1: 어디를 간다는 거야?
2: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한복 박람회인 한복 상점이 8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대잖아.
1: 오 정말? 2018년도부터 시작된 한복 상점 박람회는 그야말로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복을 짓는 장인들에게는 잔칫날이라던데.
2: 그래 그래.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때 찾아가는 한복 상점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한복 상점 인기가 엄청나지.
1: 올해 한복 상점 박람회는 한복을 짓는 시장을 주제로

0: 또 입어야 돼요.
1: 아, 맞아.
0: 예.
1: 아, 오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청국장에 다행히 참여해 주신다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0: 네.
1: 많이 계셔 가지고 지금 빨리 만나 뵈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한번 모셔 볼까요? 전국
2: 청국장
1: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청국장
3: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첫 번째 청...

0: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1: 아이고야.
2: 7살 때요?
0: 네.
1: 그러면 잠깐만 지금 10년 되신 건가요?
0: 네.
1: 아이고 굉장히 오래되셨네.
3: 7살이면 본인이 선택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0: 그 엄마가 네. 악기 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허. 여러 영상들 보여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가야금 선택해서 했습니다.
1: 그러면 가야금 전공인데 뭐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은 건 없었나요?
0: 제가 옛날에 해금도 잠깐 배웠었고 가야금 정창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0: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1: 어쩐지
2: 소리가
1: 잘하더라고요. 야. 익었더라고 소리가 식임새가 좋습니다. 기대가 큰데 또 가야금 산조도 준비해 주셨죠?
0: 네.
1: 어떤 류예요?
0: 김병오류예요.
1: 어려운데 김병오류.
2: 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파일을 보내셨습니까?
0: 네.
2: 그리고 보니까 지금 김병오류 가야금 산조랑

0: 나는 뭐 잘 못하지만 난 흥이 또 많아 하신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럼요.
0: 예, 예. 예.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전공하는 학생까지 참여해 주셨네요.
1: 네. 자, 김유림 학생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청국장의 주인공 네.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어?
0: 어? 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창포초등학교 5학년 김세훈, 김지훈입니다.
1: 아, 두 분이에요.
0: 두 명은 잠깐만. 김세훈과 김지훈요?
3: 네.
0: 형제예요?
3: 쌍둥이요.
1: 어, 잠깐만. 쌍둥이요? 혹시 그러면 어머님이 그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3: 네.
1: 오.
0: 지금 뭐 화가 났어요?
3: 아니요.
0: 기분 안 좋아요? 괜찮은 거죠?
1: 어머.
3: 네.
1: 근데 쌍둥이인데 두 분이 다 국악을 하시는 거예요?
3: 네.
0: 오.
1: 뭐 배우고 있어요?
3: 대금 소금.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우리 세훈, 지훈 친구 중에 누가 대금이고 누가 소금이었어요?
1: 세훈 대금, 지훈 소금.
0: 아, 세훈이가 대금이고 지훈이가 소금이고 둘이 일란성 쌍둥인데 누가 더
1: 이란성이에요? 네.
0: 누가 형이에요?
1: 제가 세훈.
0: 세훈이가 아. 형이에요. 형이 대금 불고 동생이 지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네. 세훈이가 대금 형인데 대금 불고 동생이 지훈인데 소금 불고.
1: 네.
0: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두 친구 다 대금 뭐 이런 악기 소금을 하게 됐어요?

0: 한 번에 났어요? 아니면 고생 좀 했어요?
1: 조금 3학년 때 시작해서 한 제대로는 4학년 때쯤.
0: 아, 연습을 열심히 했나 봐요. 너무 잘하시네요.
2: 쉽지 않거든.
0: 특히 지훈 군. 네? 소금 음정 높지 않았어요?
3: 조금 힘들지 않았어요?
0: 예?
1: 조금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그런데도 음정이랑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하더라고요.
2: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고 특별 활동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악기를 접했는데 두 친구 다 혹시 중학교랄지 전공할 생각도 있나요?
1: 네. 아직은 고민 중.
2: 그렇지 이제 취미로 네. 악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죠. 두 친구 다 그러면 악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배우고 하고 있어요?
1: 다른 거는 학교에서 하는 국악 연습.
2: 두 친구 다 그러면 악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배우고 하고 있어요?
1: 다른 거는 학교에서는 국악 영재도 하고 네.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2: 아, 음악 쪽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다 체험을 해보고 있군요.
0: 이번에 여름방학 때는 뭐 하면서 보냈어요? 시간을.
1: 지금 레슨도 받고 네. 소금도 하고 그리고 놀면서 그냥
4: 축구도 했어요.
2: 축구 좋아해요?
1: 네.
0: 좋아하는 축구.

0: 지훈 친구 오늘 멋진 연주 들려줘서 감사드리고
1: 네.
0: 그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아, 진짜 잘한다.
0: 예쁘네.
2: 그리고 맑죠.
0: 그쵸, 그쵸.
2: 예. 아, 우리 뭐 국악이 이렇게
0: 네.
2: 향기롭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지훈, 세훈 어린이 정말 건강하게 잘 커줬으면 좋겠고요.
0: 네.
2: 자, 음악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함상아, 그리고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듣고 올게요.

0: 황성준, 함상아, 내선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듣고 왔습니다.
1: 역시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청취자 청국장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수원입니다.
1: 어? 아까 그 저기 문자로?
2: 네, 맞습니다.
1: 아, 진짜 연락을 주셨어요.
2: 선생님.
0: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예.
1: 예, 아까
2: 반갑습니다.
0: 가면서 봐. 아까 국립국악고등학교에 그 2학년이라고 하셨고 거문고 전공하신다고 했고.
2: 네, 맞습니다.
0: 아까 오늘 1번 첫 번째로 참여해 주신 분이 학교 후배이신 것 같던데.
2: 아, 예.
1: 김유리 학생.
2: 네.
0: 아, 알고 있어요?
2: 아,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아, 익히 들어서. 아니, 근데 상공부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2: 아니요. 그
1: 그건 유리 학생.
2: 저는
0: 아,
2: 네.
0: 아,

0: 근데 저희도 그래봐서 알지만 연습실에 오래 있다고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는 건
1: 그치.
0: 아니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0: 혹시 이 방송 지금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1: 아, 아니요. 저희 집이 복층이라 어머니께서는 밑에 계십니다.
0: 아, 그래요. 어머니
2: 그러시구나.
0: 모르니까. 그러면 딴짓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딴짓할 땐뭐 하면서 딴짓해요?
1: 딴짓할 때요.
0: 예.
1: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울도 안 보고 천장을 보면서 누워서 잘 때도 많고요. 혹은 딴짓이라고 하면 이제 핸드폰에서 이번에 올린 릴스 조회수를 확인하며 이제
0: 릴스도
1: 보내주고.
0: 하세요?
1: 아, 네. 인스타에서 릴스를 찍어서 올리는 게
2: 그치.
1: 약간 취미여가지고요.
0: 어떤 내용으로 많이 올리세요?
1: 산에 올라가서 검은 고연주를 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2: 오, 그러시구나.
0: SNS 그냥 김수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전국에 김수훈이 몇명 없어요.
2: 그렇구나.
0: 어쩐지 말씀을 잘 하시더라.
2: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1: 네.
2: 오늘 이제 검은고 전공하시니까
1: 네.
2: 검은고 연주를 아마 해주실 것 같고,
1: 네.
2: 그렇다면은 어떤 류를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1: 신트동류 검은고 산조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있는데요.
0: 네네.
1: 현재 제가 음원으로 보내드렸었는데,
2: 지금요? 지금 바로 녹음해가지고요?
1: 네,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잠시 방송을 끄고 얼른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0: 와우.
1: 근데 이제 오랜만에 꺼낸 악기여가지고요.
0: 네네.
1: 왜냐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악기가 수리를 맡겨둔 상태라서, 그래서 연습용 악기인데,
0: 와우.
1: 근데 이제 오랜만에 꺼낸 악기여가지고요.
0: 네네.
1: 왜냐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악기가 수리를 맡겨둔 상태라서, 그래서 연습용 악기를 오랜만에 꺼냈더니 조율이 좋지 않아서
0: 네네네.
1: 제가 조율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그 이후로 좀더 걸렸어요.
0: 네네네.
2: 네.
1: 그런 관계로 혹시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드려도 괜찮을지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0: 파일
1: 왜냐면
0: 말고.
1: 네, 음원 보낼 때는 상태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2: 그러면,
0: 그럼
2: 오케이.
0: 더 좋죠.
2: 그러면,
0: 응.
1: 네.
2: 요렇게 하시죠, 수훈 씨.
1: 네.
2: 일단은 악기 밑에 핸드폰을 놓을 거잖아요.
0: 울림통
1: 아,
0: 쪽에.
1: 예,
2: 그쵸?
1: 그렇습니다. 네.
2: 그쵸? 한 10초에서 15초만 연주, 이를테면 튜닝식으로, 다스름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다시 통화를 한번 해요. 그래서
1: 네.
2: 거리가 우리가 방송으로 적정한 거리인지를 서로 피드백하면서 결정합시다.
1: 알겠습니다.
2: 전화는
1: 네,
2: 끊지
1: 바로
2: 마시고. 예,
1: 진행하겠습니다.
2: 지금 한번
1: 네.
2: 해보세요. 예.
0: 자, 악기에다가 이제 전화기로.

0: 외롭지는 않으셨어요?
1: 저는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0: 아,
1: 있는데
0: 오히려
1: 주변에서 이제 자꾸 한 명 있으면 좋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2: 아 그래요.
0: 아무튼 우리 수은 씨 다음에 이제 또 뭐 대학생 되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 네. 그러기를
0: 지금처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또 학창 시절 보내시고 또 대학교도 잘 가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주 매력적인 검은고 연주자 김수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0: 근데 방학이라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공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운 좋게도 이렇게 또
2: 그러니까요. 네,
0: 해주셨고
2: 어쩌다 여름 그 방학 특집이 돼버렸어요.
0: 그러니까
2: 또 너무 좋습니다.
0: 포항에 있는 우리 어린 우리 친구들도 예.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김경아의 태평소 산체스의 아이들 듣고 오겠습니다.

0: 싶으면 또 끼룩끼룩에 저희가 네. 또 요청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네. 해주십사 진짜. 말씀을 드려봅니다.
1: 그리고 명인 선생님들도 국악방송 고정해놓고 예. 막 들으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들도 좀 전화 한번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0: 무리수요
1: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에 상사대합니다. 내벼우.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 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자부심이나 걱정으로 생기는 피로감, 뭐 이런 것들,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딱 침투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 4시 8분 36초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는 곡들, 예, 10초라고 생각하시고, 예, 약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로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태평무 반주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이생강 한국전통무용음악연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일집에 실린 바라지 축원인데요. 바라지 음악의 어떤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뿌리를 이야기할 때 진도시킨 것을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산 사람들을 위한 축원의 말, 그리고 노래, 그리고 가락, 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굿거리가 바로 제석굿인데요. 이 제석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바라지 축원 보내드렸습니다. 참 보면서 옆에서 응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움도 있고 여러분 또 부러움이 있으면 시샘도 나잖아요. 좋겠다 저렇게 잘해서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여전히 활발한 활동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전통을 소재로 하면서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 사실 참 말이 쉽지 그 말 빼고는 모든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내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오늘 바라지 음악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영희의 해금, 성금연의 장구, 장단으로 해금 시나위 보내드립니다.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 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 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대목 보내드립니다.

0: 선택하게 될 거야. 예, 이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5244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찰나소잖아. 당신 발 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 또한 그렇소. 그러나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8번 당하겄소. 왔다 그냥만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구만.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씀이오. 그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일제한테 그때 신세 삼촌 후추를 다지내고 대하름둥 설안궁에 만하은 운사이고 천우봉의 바람이 질지행 무원왕이 끊쳤다. 화초목실 없어질지 허둑한 바운 밑에 고품배 들어잡고 발바닥 할 갈짝 젖은 듯이 앉은 모양 초의 왕의 원헌이요. 이롤고 총국회상 소중랑 원헌이요. 가의주령 초골토끼 세우동 구부리고 삼동고생을 겨우 지나 벽동홍행 조니리롤 주린고 복을 채우려고 심상통곡을 찾고 찾아 이리 저리 다닐째 골고리 묻힌 것 목 달게 음찰이요. 퐁붕이서 난 것 매받은 응조로다. 목 달게 치거드면 겨랑 치사가 되랑 니랑 제수고개가 될 것이오. 청천에 떠난 것 도끼 대구리 덮치랑 우구리고 등나한 것은 기승으로 휘어들어 모래 고사냥께 산골로 기어올라 버긋버긋 뛰어갈지 도끼 놀라 호드득 호드득 수월자 매도하라. 해동장 보람에 깃두름에 삐죽새 공작이 바로 돌당사 적골이 방울 툭쳐 죽지 끼고 소루루루루루루 그대 윗전 양발로 덩글 어깨 집어다가 불항한 주둥이로 양미간 골칫대 목을 황황황 그 부분은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하는데 그러면 누가 개 이간대요. 산 중둥으로 도는지 중둥으로 돌면은 송화의 소문 보소원한 토끼도라고 불다리는 토포우송 불감동 부상을 입고 상사 대모래 함을 쫓총 화약탑 사실을 얼른 넘어 반달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물을 던져 한눈 찡그리고 반감동 부상을 입고 상사 대모래 함을 쫓총 화약탑 사실을 얼른 넘어 반달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물을 던져 한눈 찡그리고 반반이라서 갖는 토끼 찡그러보고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가는데 그러면 누가 개 이깐데요 화난 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 아이들의 몽둥이 드럼내고 엄난게 고구리고 허리 조동을 쫀든 양은 선술 모군 초군이요 그대간장 생각은 이 백등 칠일 관중 환태조 간장 적벽앙상 화진주옥 조맹덕장 신이라 거의 조령 초골토끼 층암절 벽석간 틈으로 기운 없식 올라갈 때 찌든 고리를 삿대쳐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 협동 띠돌째 목공기 쓴대라고 밑공기 조총원이 그 아니 반란인가 반란 세상은 나는 신뢰 조세 행보사

하는 소리, 즉 멸치잡이 노래와 같은 업노동요 끝에 넣어 불러서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태화기나 물허벅을 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제주군 대정읍 서우제 소리를 김영수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은 보통 다른 사람이랑 손뼉을 마주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손과 자기 손이 서로 마주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서우지의 소리를 김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제주의 소리인데 뭔가 이제 새로 만든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뭔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의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겠다 약간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사 정신?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통 무용까지 우리 전통 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

애초에 익선관이란 이름이 모자 위에 매미 날개를 닮은 장식이 달려서 붙여진 것이란 설이 있습니다. 그저 모양이 닮은 장식이라 해도 어쨌거나 왕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면 매미가 한낱 미물 정도로 취급되는 곤충은 아니었던 걸까요? 실제로 옛 선비들은 매미가 다섯 가지 덕을 지닌 곤충이라며 군자와 관리들의 본보기로 삼았었다고 하는데요. 그 매미의 오덕 중 하나로 꼽힌 것은 바로 신의였습니다. 때에 맞춰 나타나고

조용해진 것 같아요. 매미가 조용해진 틈을 타서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절기가 적힌 달력이라도 본다지만 그 작은 곤충들은 어떻게 그렇게 절기에 딱 맞춰서 등퇴장을 하는 건지 정말 신기하죠. 그나저나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한 매미의 오덕은요. 문, 청, 염, 검, 신.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매미 머리에 홈처럼 파인 줄이 가끈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첫째로 문덕을 갖췄다고 보았고요. 나무 수액만을 먹고 사는 청렴함이 두 번째 덕목, 다른 곡식은 축내지 않는 염치가 세 번째 덕목, 살집을 따로 짓지 않는 검소함이 넷째 덕목, 그리고 계절에 맞춰 오고 가는 신의를 다섯째 덕목으로 꼽은 거죠.

홈페이지 선곡표에 항상 게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늘 꽃은요 정말 한번 둘러보실 만합니다. 뱀혀를 닮았어요. 자,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못난이 김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3033님께서는요. 퇴근하고 나서 장을 보고 집에서 멍 때리고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멍 때리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도 종종 이렇게 그냥 가만히 천장을 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 갖거든요. 이게 뇌에 휴식을 주는 그런 중요한 네,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선선한 바람은 불어도 더운 날씨에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간혹 가다가 바람에 약간의 시원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덕 하나 추가요. 맛있는 라디오 덕 추가요. 아, 이렇게 덕으로도 우리 만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3659님께서는요. 퇴근 시간에 듣는 만나 얼쑤 지화자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안주 타령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덕으로도 우리 만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3659님께서는요. 퇴근 시간에 듣는 만나 얼쑤 지화자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안주 타령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병훈의 노래로 듣고 옵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안주 타령 365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공명 콘서트 길티 플레저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한일극장에서 열리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이죠.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만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이런 사설로 시작돼서 이 노래가 청춘가라고 불리는데요. 원래는 조선 말기에 이팔청춘가라고 불리던 노래에서 가사가 변해서 지금의 청춘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팔청춘가의 원래 가사는 이팔의 청춘에 홀과부되고요. 서름의 사정을 뒤다려 말할까 이렇게 과부의 신세 한탄을 담은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이팔청춘이라는 게 이팔의 16, 바로 16살 무렵의 나이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16살이 과부가 돼 신세 타령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나이라는 게 변해가는 시대 정서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노랫말도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노랫말에 청춘 궁타구궁을 네 사랑 때 정서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노랫말도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노랫말에 청춘 궁타구궁을 네 사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라고 여기서 궁타구궁이 나왔는데요. 이 가려진 노랫말이 뭔지는 몰라도 청춘 이것을 내 자랑 말어라 라고 한 걸 보면 아마도 청춘을

조서윤의 노래로 기생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경기민요 청춘가 노랫말 중 한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단어는 붉은 얼굴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젊어서 혈색에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입니다.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이렇게 보기 드렸죠.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단어는 붉은 얼굴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젊어서 혈색에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입니다.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이렇게 보기 드렸죠. 1967님께서요. 10번 이반 해주셨네요. 네. 재밌는 오답 언제나 환영입니다. 4878님께서요. 이것 같아요. 눈부신 이팔청춘 아이들 보면 부러워요 해주셨고요. 아우 정말 너무

2번에는 소년몸이 없어요, 우리 6855님. 네, 2번은 묘안인데요. 아, 어디서 소년몸을 찾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맛있는 라디오 들을 때 이거예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오늘도 병실에서 만나 경청합니다. 저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오늘도 병실에서 만나 경청합니다. 저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행복감 많이 많이 느끼시고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삼승할부지님, 화이팅입니다. 자, 3045님께서요. 젊음의 상징이 아닐까요? 평생 누구에게나 청춘 시절 공평이 다가와 머무르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2723님께서요. 젊은 시절 꽃다운 얼굴이 너무 그립네요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만나 들으며 퇴근 완료 주차하며 정답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 꽃다운 얼굴이 너무 그립네요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만나 들으며 퇴근 완료 주차하며 정답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802님도 정답 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도 붉은 얼굴이군요. 젊을 때

0: 네, 저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백일홍이 만개했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간이나 붉은 꽃을 피운다고 백일홍이지만 붉은 꽃뿐만 아니라 노란 꽃, 하얀 꽃, 분홍 꽃 등등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난 꽃들이
1: 미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백일홍이 만개했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간이나 붉은 꽃을 피운다고 백일홍이지만 붉은 꽃뿐만 아니라 노란 꽃, 하얀 꽃, 분홍 꽃 등등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난 꽃들이 청춘 홍안처럼 생생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0: 귓가에 들리네. 매미 소리가 귓가에 들리네. 매미 소리가 귓가에 들리네.
1: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4878님께서요. 더위에 힘든 여름을 정신없이 보냈더니 입추가 왔네요. 가을에는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0: 귀가 귓가에 들리네.
1: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4878님께서요. 더위에 힘든 여름을 정신없이 보냈더니 입추가 왔네요. 가을에는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아름다운 가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기쁜 시간 보내는 복덕 느끼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좀 보냈다면요. 정말 가을은 날씨도 참 좋고요. 또 모든 곡식이 익어가니까 보기에도 참 좋고요. 네, 이런 가을 진짜 우리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복감 충만한 그런 날들 보내시면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웃돌던 지난주 23살 대학생이 만든 그늘길 안내 앱이 날씨만큼이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웃돌던 지난주 23살 대학생이 만든 그늘길 안내 앱이 날씨만큼이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당 앱은 시간대에 따라 움직이는 건물 그림자를 지도 위에서 계산해 목적지까지 그늘이 가장 많은 길을 골라 이용

오늘 첫 곡으로 김필연이 쓴 시에 정덕희가 곡을 붙인 매미,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미가 운다고 말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매미는 생을 바쳐 여름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시간을 짧은 삶에 모두 담아내듯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름의 풍경에는 매미 소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여름 기억에도 언제나 그 노랫소리가 남아 있는 거겠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임승환 씨 길정배 작곡 꿈을 그려요 소프라노 안혜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광년 씨 한만섭 작곡 달에서 그대를 만나다 테너 강창년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최은수가 부른 그리운 마음, 소프라노 김영미가 부른 고향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매미소리는 여름이 지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계절을 기억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음악도 그렇죠. 노래가 끝난 이후에 그 순간의 풍경과 마음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 한 곡 떠올리시면서 이 저녁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이양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공연 실황입니다. 이태백은 아쟁 연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음악 세계는 하나의 악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쟁과 가야금 같은 현악기부터 판소리와 고뽀 또 진도식긴국과 시나이까지 남도 민속음악의 여러 갈래를 한 몸으로 익혀온 예인입니다. 1960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그는 소리와 기악에 능했던 아버지 이병규 명인과 어머니 이임래 명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목포 유달산 자락에서 당대의 소리꾼과 악사들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고 그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소리와 장단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종선에게는 아쟁을, 박병천에게는 식긴국과 무속음악을, 김둑수에게는 고법을 배웠고요. 박계항과 김경숙에게 소리를 익히고 김일구로부터 아쟁과 판소리를 사사받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순자에게 가야금을 공부하며 자신의 음악적 범위를 꾸준히 넓히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이처럼 소리와 장단, 기악을 함께 익혀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진도식긴굿을 바탕으로 만든 초망, 또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적벽가와 그리고 여러 명인이 함께한 신화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초망입니다. 진도식긴굿의 음악과 절차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식긴굿에서는 망자의 넋을 청하고 그 넋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씻기고 달래는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망자를 불러들이고 함께 어울린 뒤 다시 떠나보내는 흐름을 하나의 음악적 서사로 구성했습니다. 깊은 개면조의 성음과 무거운 장단으로 맺힌 감정을 드러내다가도 점차 빠른 장단과 신명으로 옮겨가며 그 감정을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삶의 덧없음과 이별의 슬픔을 공동체의 음악으로 승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진도식긴굿에 기반한 초망 듣겠습니다. 이태백이 아쟁, 소리, 징을 연주하고요. 허윤정이 거문고, 김태형이 장구와 종을 함께 연주합니다.

왔네 왔네 채소 왔네

찬송 주머니.

무아라 황공 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우가 정우가 무아라 대소흥이 정옥이 어짜오네 훈량을 실은 벼량이면 선체가 온중할 때.

0: 아니, 주머니를 부시려.
1: 얼씨구야!
0: 부시려 그러더니 반은 어싸이지 이를 칠 놈들아. 이런 다급한 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들이라 와사와사 까불어 먹고 물에 가서 푹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꾹꾹꾹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삼대 옥사 외아들이오. 나는 삼대 옥사 외아들이오. 제발 억불살려. 딜나무리가 퐁! 헛금이 우르르르르 또 한 놈은 배추를 우르르르르 퉁퉁퉁 나가더니만은 고향 쪽을 바라보니 아이고 아버지 불효자식은 한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배우니까 빌라무리가 퐁! 헛금이 또 한 놈은 그 통에 한가헌치라고 시조를

이것이 웬일이냐? 정옥이 여쭤오 내 성상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못하지만 속 빼다가 얼른 돌려라 뒤에다. 꼬자라 나 죽겄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나는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날 공연에서 여러 음악가들과 또 이렇게 자신을 키운 스승과 함께 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 이 공연을 만나보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시나위로 FM과학당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시나위는 남도 무속음악에서 성장한 즉흥 기악 합주입니다. 여러 악기가 저마다 다른 가락을 연주하면서도 장단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나위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악보와 흐름보다는 연주자 사이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이태백 명인이 가진 간단한

동양의 총체적 예술 세계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신의 악기에는 능하지만 다른 장르와 또 다른 분야의 음악까지는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음악가들이 참 많은데요. 어쩌면 그런 음악가들에게 이러한 이태백이 갖고 있는 총체적 예술의 모습은 많은 영감과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태백 명인이 걸어온 길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길을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도 함께 또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요. 이런 생각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능소화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참 반갑고 좋아요. 네. 그리고 3033님,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아직도 뭔가 아직 좀 너무 쓸만해서 좀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제법 길어졌죠.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도 높아지고 해서 요즘에는 막

찾고 추첨되는 것을 찾곤 하지만 결국 이런 추천이 일종의 쏠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에 사람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맛집이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가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닌 경우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유행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도요.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사람의 취향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채로운 법이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원하는지 모른다면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은 이 추천 없이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맛집, 나만의 장소, 나만의 명작, 나만의 명곡 이런 것들을 찾고 이 리스트를 쌓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것,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문화가 더 풍요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요즘에는 대세가 아니면 다 고사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죠.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작은 서점, 작은 영화, 작은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렵다고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끔은 아무런 추천도 그래요. 요즘에는 대세가 아니면 다 고사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죠.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작은 서점, 작은 영화, 작은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렵다고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끔은 아무런 추천도 계획도 없이 낯선 마주침을 기대하면서 여가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명 그 마주침이 우리의 삶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차밍님 아까 또 노란샤스의 사나이 듣고

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아유 나도 이거 콘서트 예매를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해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걸 널리 널리 알리면 모두가 다 뭐랄까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모두에게 널리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론도 참 좋다라고 주변에 많이 많이 말씀하시면 또 모두가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살짝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걸 널리 널리 알리면 모두가 다 뭐랄까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모두에게 널리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론도 참 좋다라고 주변에 많이 많이 말씀하시면 또 모두가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살짝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봉근과 앤디 킴이 함께합니다.

이봉근과 앤디킴이 함께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였습니다. 9315님, 인찬님, 저는 원래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도 서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조금씩 멀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마음을 표현하지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경발림을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습니다. 예결밴드는 소리꾼 이예결을 중심으로 2018년에 결성한 국악예술단체로 탄탄한 밴드 사운드와 전통 민요 소재를 결합해 서도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다님, 아 진짜 말을 타는 기분이 드는 노래네요. 신나게

그럼 우리 이번 여름에 얼마나 빨리 나이를 먹은 거야. 아유 속상해라. 한낮의 더위는 지나간 이 시간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금 느긋하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아우, 한동안은 안 돼요. 운동 큰일 나요. 예, 괜히 뭐 몸 생각해서 운동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 큰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운동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요. 날씨가. 한준희 님도 호수공원 네 바퀴 돌고 왔어요. 바람이 시원. 이야,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예. 어느 호수공원일까? 예전에는 호수공원 하면 그냥 아는 게 일산이어서 일산인가 했는데 요즘은 뭐 그 지역마다 호수공원들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예. 아, 이렇게 그 호수를 따라서 트랙을 잘 만들어 놔서 대부분 뛸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놨던데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정례김님, 오늘 밤도 즐거워요. 덥지만은 않은 즐거운 하루 하셨는데 그래요. 두 시간 동안 저하고 하루 마무리 잘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소통을 활발히 하는 화요일입니다. 1부에 세 글자 퀴즈 풀어볼게요. 예. 원래는 앞에 세 글자만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추는 건데 오늘 약간 좀 형태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희소식이 되기를 기대하며 2부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이렇게 달고 양자 택일 형식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좀 시원해졌는데 호수공원을 뛸까요?

모양입니다. 시력이 워낙 좋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강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가는데 저 멀리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서 있는데 실루엣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멀리서 보면 거의 전지현이다 했는데 지나가는데 진짜 전지현이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진짜 전지현이다 막 이러면서 야, 전지현은 아니 그 자꾸 그냥 이렇게 반말로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뭐 연예인이시니까 그냥 연예인을 없는 데선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들 야, 전지현은 진짜 멀리서 봐도 전지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웨스턴 가드님도 전인권님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0328님, 지금 집안에 귀뚜라미가 들어왔나 봐요. 계속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못 찾아요. 걔가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띄게끔 대충 자리 잡고 그렇게 귀뚤귀뚤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계속 잡혀 나가겠지. 그 아이들 생존 본능이 있을 텐데 그냥 소리 들려주는 거 그냥 놔두시죠 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으니까. 맞아. 저거 해야지. 덩덕궁. 우리 덩덕궁, 덕궁이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을 지켜주시는 분들 제가 덕궁이라는 애칭을 지어드렸죠. 오늘 1등은 너의 나라님이십니다. 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흔적 남겨주셨고요. 그 뒤로 자몽에이드 세스펜서 일편단심 세준 푸른달 클로버 지화자 김인설 안개꽃

처리하는 그 세 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그냥 노래 가사, 아니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이랑 쓰시면 안 돼요. 예, 잘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어떤 단어를 빼먹고 불렀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세 글자예요. 그래서 세 글자 퀴즈라는 이름은 유효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해서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오답도 아마 재미있는 오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 이런 형태의 퀴즈가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 더 어려워졌다고요, 사랑비님? 아니라니까. 예.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아주 난이도 최하로다가 드려보겠습니다. 노래는 이거예요. 아, 이거는 힌트처럼 조금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예, 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연가 불러드릴 건데요. 중간에 제가 어떤 단어를 퀴즈로 남겨놨을지 잘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덩덕쿵도 이용하셔도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리. 내 사탕을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9904님은 내 사람 영원히. 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직? 예, 기다리셔야죠. 퍼플님, 이음밤 영원히 기다리. 아, 정답 처리해드리고 싶네 아주. 4278님, 언제나 영원히 기다리리. 예, 진짜로 틀리신 건지 일부러 틀리신 건지 약간 헷갈리는 오답이었어요. 가을마중님, 내 사장 영원히 기다리리. 사장님이 월급 안 주고 가셨나? 대만종님, 내 사슴 영원히. 아유, 예. 쥐포님께서는 내 신랑 영원히 기다리리. 언제 들어올 거니? 예, 해주셨고요. 가을마중님, 내 사위 영원히. 사위가 어디 외출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안 나타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애틋하네요. 돈빵성님께서는 내 서방 영원히. 우리 서방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

저도 2절 처음 불러보고요. 작가님이 가사를 뽑아주셨는데 2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1절하고 그 글자 수가 좀 달라서 제가 그냥 자체 편집 대충 해서 불렀습니다. 귀여미님, 내 사랑 영원히 달콤하네요. 우크렐레 반주와 잘 어울려요. 7989님, 내 사랑 영원히 여름엔 바다에서 모닥불 피우고 수다 떨어야 제맛인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불멍은 생략하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큰일 나죠. 고구마 될 일이 있습니까? 6741님, 내 사랑 엄마가 애청자이신데 연가 같이 따라 부르시네요. 행복해 보이시는 엄마의 내 사랑은 음악이 좋은 밤 아닐까 싶네요 해주셨는데 아유, 예쁜 사연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님, 내 사랑 우리 아내 알겠어요. 5169님, 내 사랑 영원히. 예,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밥 먹으려고 하다가 퀴즈 참여합니다. 엄마가 밥 먹지 말고 빨리 보내라고 난리를 치시네요. 엄마 말씀 잘 듣는 5169님. 효녀, 효자? 예, 둘 중에 하나.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일단 정답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릴이었죠. 덩덕쿵으로 당첨되신 분은 돈빵성님이십니다. 예, 한번 안고 싶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알려주십시오. 문자 당첨자는 예,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자, 콩콩이 순이님의 신청곡을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임기훈 씨의 노래인데요. 아, 지난 공연 때 박승화 씨가 게스트로 오셔서 솔로 시간에 불러주셨던 그 노래입니다. 코요태의 만남의 원곡이죠. 원래 발라드곡이에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이 약간 그 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시는데요. 가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임기훈 씨의 당신과 만난 이날에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왜 비둘기는 죽어서도 행복하지? 라는 의문을 많이들 품고 계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만드신 분만 알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시원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듣는 우리 입장에선 창작자의 의도도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목을 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듣기에 이런 느낌이면 그게 맞는 거겠지 뭐. 근데 이런저런 해석을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퍼와봤습니다. 네. 지금이야 비둘기가 사실 되게 터부시 되고 예. 미움받는 새가 됐지만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 순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비둘기는 그 일가구 일처제, 단혼제 습성을 지닌 새라고 합니다. 한번 짝을 지으면 죽을 때까지 다정하게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금슬 좋은 부부나 영원한 사랑을 비유할 때 비둘기 쌍이 자주 활용되었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노래에도 쓰였죠. 지금 아우 아무거나 다 막 주워먹는 그 비둘기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죽어서도 행복하다는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상상은 해볼 수 있죠. 혹시 알아요? 또 언젠가 진짜로 추진하게 될 날이 있을지. 아, 2811님, 오늘 카페 가서 여기저기 사진 찍다가 철푸덕 넘어졌어요. 다리가 까졌는데 순간 너무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자꾸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일단 자고 일어나 봐야 알것 같아요. 이은밤 들으며 진정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실 호캉스. 이건 뭐 친구하고 호캉스, 아버지와 뮤지컬 이거는 없는 걸로 할게요. 일단 대만족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으니까. 자, 뮤지컬 호캉스 키워드 하나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입니다. 무료인 덩덕쿵도 가능해요. 아, 뮤지컬 친구들과 우리 아들이 예매해줬어 하면서 보시는 뮤지컬도 좋을 것 같고, 아버님과 예, 오랜만에 호캉스 지대로 편하게 즐기시면, 아이고 여보 우리가 참 자식 잘 뒀어, 자식 농사 잘한 것 같아, 이런 훈훈한 대화가 오갈 것도 같고요. 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곧 있을 어머니 생신을 위한 축하곡이 될까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조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호캉스냐 뮤지컬이냐, 아드님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 더 센스 있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일지 고민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조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호캉스냐 뮤지컬이냐, 아드님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 더 센스 있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일지 고민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9903님, 친구와 뮤지컬. 생신이니까 자유로움을 주세요. 뭔가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하고 같이 가는 건 자유로움이고, 아버지하고 호캉스는 자유로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9414님, 뮤지컬. 예전에 영타 콘서트가 있어서 모시고 갔을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이야기 나누면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예, 그 막 이제 무대 위에서 가수가 춤추고 노래하고 배우들이 연기하고 보면은 아주 너무 재밌긴 하죠, 실제로. 예. 0328님, 엄마 나이면 무조건 친구죠. 뮤지컬 티켓 끊어주면 좋겠어요. 어머니 나이 되시면 무조건 친구인가요? 보통 사춘기 청소년들 가족보다 친구라고 하는데 그게 또 좀 더 올라가면 또 그때가 또 돌아오나 보죠. 호캉스 의견도 있습니다. 2115님, 예, 호캉스 더위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한 표. 김인설님, 아버지와 엄마는 하나입니다. 호캉스 해주세요 하셨어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 2부 순서 결정해드립니다.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사연으로 8318님, 뒤늦게라도 휴가를 갈까요? 어차피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기다렸다가 겨울에 갈까요? 자, 아직 휴가를 안 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여름 휴가를 갈까? 아니면 아유 늦은 김에 좀 더 기다렸다가 그냥 겨울에 갈까? 자,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름 혹은 겨울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예, 또 무료인 덩덕궁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요것도 역시 예, 유튜브 댓글은 집계에서 제외되니까 그냥 여러분 의견 그냥 나는 남기는 거야, 누가 집계하래 이런 의미로 보내시는 거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 표 행사하시고 싶으시다면 문자나 덩덕궁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가, 여름 휴가도 좋고, 이거 또 그럼 이런 의문, 여름 늦여름 휴가도 가고 겨울 휴가도 가면 안 되는 건가? 예, 요런 거는 참 참으시고 일단 여름 겨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이었죠. 8318님이 보내주신 고민. 아, 뒤늦게라도 휴가를 갈까요? 어차피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기다렸다가 겨울에 갈까요? 자, 여름파 사연 소개합니다. 4322님. 예, 여름. 저도 이번 주 연휴에 휴가 갑니다 하셨는데 그렇군요. 같이 가죠. 예, 같이 가요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디가님, 여름 휴가 가세요. 사람 너무 버글댈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나중은 없습니다. 가실 수 있을 때 바로 떠나세요. 0476님도 여름 이후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야, 이건 좀 가슴에 와 닿는 말인 것 같다. 사실 그 저도 약간 지금 뭐 여름 겨울 이 계절적인 선호를 떠나서 지금이 겨울이라면 겨울 휴가 가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그냥 여름 휴가. 왜냐하면 뭔가 뭐 미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좀 참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들 좋은 얘기죠. 예, 그래야지만 사실 미래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좀 어리고 젊은 사람들 얘기지. 이제 한풀 꺾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길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더 아끼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겨울이 낫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0560님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이제는 뭐 더 아끼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겨울이 낫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0560님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 없는 겨울에 가는 게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가 같아요. 저도 겨울 휴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뭐 계절적인 요인만 가지고 보면은 겨울 휴가도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8399님, 열이 많은 저로선 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최고의 휴가랍니다. 그래서 겨울을 추천해요. 7516님, 저 같으면 겨울에 갈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더워요. 여름엔 그냥 집에서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악기도 배우면서 재미지게. 다 더워서, 더우니까 겨울에 가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결과 발표합니다. 69%의 득표율이에요. 예, 먼저 사연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울었네요. 여름 휴가! 8318님, 여름 휴가 떠나세요. Right now! 윤건의 노래입니다. 가을에 만나.

표절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나 후렴 부분은 늦지 않았음을 그대 내게 말하여 준다면, 요거 시작할 때 그 꿈에서 본 거래 어지럽던 내 사랑도 이제는 하늘 저, 이거 하면 거의 그냥 제가 즐겨하는 석고송처럼 그냥 쑥 물 흐르듯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연유냐,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이제 유영석 씨가 부르기도 하고 직접 만드셨는데, 이제 송재호라는 신인 가수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유영석 씨에게 찾아와서 꿈에서 본 거리하고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받아가신 곡이래요.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작사 작곡이 유영석으로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 뭐 표절을 운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흡사함을 느낍니다. 두 곡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송재호의 노래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하셨는데, 일단 맡기라 그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시간을 거슬러가 린 씨 노래인 거죠. 제가 그 노래가 지금 정확하게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단순 비교는 못하겠는데, 이 물결이 내리는 밤이란 노래는 굉장히 흔히 쓰이는, 자주 쓰이는 보편적인 코드 진행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도 되게 익숙한, 뭔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멜로디. 뭐 굳이 단점이라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거랑 이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한 노래 1시간 동안 맘먹고 고르면 한 100곡은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

여밀락 1장 들으셨는데요. 일요풍류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이번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주는 그늘막들로 버틸만 했습니다. 도심에 꽤 우거진 가로수들이 많아 참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

보호자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입추 지나 날이 꽤 시원해졌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간 폭염경보가 있었던 모든 곳이 다 해제됐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저녁 무렵,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져서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음악은 왜 존재할까?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을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을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책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을 글이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을 약간씩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음악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에 음악이 이토록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을 테다. 전 세계가 음악과 함께 산다. 약 3만 5천 년 된 팬파이프가 발견되었다. 그 말은 보행자 도로보다 팬파이프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다.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음악이 어떤 의미였을지 알고자 한다. 나는 인류학자가

장송곡, 행진곡, 응원가 등 자연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특이한 성대를 주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네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다. 물론 모두가 머라이어 캐리처럼 노래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의사소통만 해도 되었다라면 굳이 네 옥타브를 낼 필요는 없다. 한 옥타브를 내는 성대면 충분했으리라. 그러므로 노래하라. 파트너 유혹을 위해, 잠들기 위해, 혼자 또는 여럿이 당신은 뮤지션이다.

0: 좀 풀어볼게요. 면여 관옥이요 자고 기이하여 순약 도지하고 수수 과술이라. 면여 관옥이라고 하면 얼굴이 마치 관옥과 같고 자고 기이 두 귀를 스스로 돌아본다는 말인데요.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단 말이죠. 또 순약도지는 입술이 마치 연지를 바른 듯 붉다 이런 뜻이고요. 수수과술, 손을 아래로 들이우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손이 그림에도 보면 유비의 모습이 지나치게 긴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유현덕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오모홍포에 뚜렷이 앉은 모양, 중흥할 인군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오모홍포라고 하면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란 의미인데요. 그와 같은 앉아있는 모습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군의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하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동자가 나오고는 선생이 제 없이냐. 동자 대활. 이제야 도산하야 서책을 보시다 초당춘수 깊어싸우니 기침키 어렵사옵니다.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대에 발짱 끼고 계하에 서 있을 때 육덕 성직은 급. 동자가 나오고는 선생이 개 없이냐. 동자 대활. 이제야 도산하야 서책을 보시다 초당춘수 깊어싸우니 기침키 어렵사옵니다.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대에 발짱 끼고 계하에 서 있을 때 육덕 성직은 급한지야. 오리는 부릅뜨고 검은 발을 뒤거

말려드니 현놀이 말려온다 현예야 현예야 현예야 우는 그리 말라 그런 놈이 없나니라 기성이면 불성이라 은나라 당인군도 이윤을 보량으로 신야의 산빙호공 춘추 때 제환공도 동방야인 보량호고 다섯 번 찾아갔다 개우 한번 보았었고 충랑도 강태궁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와용 선생을 보리로다 운장은 익덕 따리고 저편 멀리가 하해를 기다리라 그제야 홍명이 잠을 깨어 그란 숙을 벗으되

얼필을 다한 후 동자불놈으로 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천일 왔던 유황수 세 번째 데려와야 반일이 되었사옵니다. 그러면 어찌 진즉 고치 아니하였는고? 공연히 거동보아라. 후당으로 들어가 이윽히 진정타각 그관을 현지하고 현덕을 안겨하여 단우올라의 빌혀준 국

역 입으로선 이기지 못할 듯 전한 미가루 전기 조합

0: 백성계사직이요 집상은계 백성계라
1: 치고
0: 폭풍은 삽사보고 백설은 푼붓 헛내기 손보라
1: 헐,
0: 충철은

겨 천이제제와 안방부 지심으로 옛날을 구하소서. 공명이 배사유할 양이 본시 무식하와 포위 천사로 남양의 박갈기와 강호곡이났기 그를 좀 좋아 일삼거든 천하 도모한단 말씀만 불성사.

0: 네. 여보 선생님, 여보.
1: 쉬워.

홍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시원한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경기 호적 풍류인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여름 햇빛 제대로 받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붉어지고 더 먹음직한 사과로 익어가겠죠. 결실의 계절로 달려가는 즈음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싱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보 뱅파 우리 황성을 같이 올라가세. 나는 안 갈라요. 오지 마라. 나리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그러니 영감 속이 어찌 그렇게 속이 얕소? 네 속은 땅뚜기 같다. 영감 속 보려고 내가 그랬지. 참으로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올라갑시다.

여보 뺑파 그만 일어나서 삼복도에 2, 30리 걸어가다가 조반을 먹고 벌써 황성을 올라가세.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봤소? 젊은 봉사하고 벌써 떠났소.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눈에는 늘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느덧 중장년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 민요 본향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소리의 한명순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부모의 지나친 밀착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네.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는 완벽한 울타리가 되는 것. 당장은 그것이 안식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실전에 나섰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과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바짝 끌어당기기보다는요, 한 걸음 물러서서 손을 놓아주는 것, 그 따뜻한 믿음과 지지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하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태평춘지곡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발매된 김돌산 신방 봄풀이 앨범 가운데서 지장 봄풀이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이 봄풀이는 신들의 근본과 내력을 노래와 말로 풀어내는 서사무가를 뜻하는데요. 이 지장 봄풀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뒤 결혼 후 남편과 자식, 시댁 식구까지 모두 잃은 지장 아가씨의 기구하고 서글픈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지장 아가씨는 죽은 가족을 위해 정성껏 굿을 올리며 치유를 이끄는 존재이자 후에 새로 환생하게 되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주에서는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방은 제주도의 어떤 곳이라도 제법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전해줄 김돌산 신방은 제주 월정리 본향당의 계보를 이어오며 옛 사설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제주굿의 귀한 큰 신방입니다. 자, 그럼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제주 서사무가의 장엄하고 원초적인 울림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돌산 신방의 지장 봄풀이,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1: 지장아 지장아.

익숙한 모양만 보고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인공 눈물을 눈에 넣기 전에는 용기에 적힌 제품 이름과 의약품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 눈물과 화장품은 같은 서랍이나 주머니에 넣지 말고 보관 장소를 따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용기에 글씨가 작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0: 우리 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신봉사 중 안시맹인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입니다.
1: 이렇듯 방아 찍고 밥도 먹고 어이.

어여 점치론 법을 대강 배워 쌓기 35세 금년이래야 방년인 줄 내 무가로 쓰나 간밤에 구멍을 꾸니 1월이 떨어

0: 죽고놀
1: 다
0: 안심행인 묻는 말이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은 후 첩은 평생 소원을 잃었는가 하옵난디 무슨 걱정이 많으신지 첩이 도리어 불안하옵니다. 신봉사 듣던지 허는 말이
1: 다
0: 이내 발자키

아까니를 삼겼는데 간밤에 꿈을 꾸니 내 몸이 불 속에 들어 보이고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쳐보이고 나무에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인가 원

0: 조사이다.
1: 한식 어.
0: 해몽을 이르게 들으시오.
1: 다.
0: 신암 하중헌이 회복을 가지라. 몸이 불 속에 들어선지 옛일이 회복될 대몽이오.
1: 한식 어.
0: 커피 찾고 허니 입궁 지상이라. 가죽을 벗겨 북어를 메어 쳐보이니 고성은 궁성이라. 몸이 궁중에 들구기요. 낙엽이 귀군허니 차선을 가보이니라. 나무에 떨어져 뿌리를 덮었으니 자녀로

0: 다. 낙엽이 귀근하니 자손을 가봉이라 나무에 떨어져 뿌리를 덮었으니 자녀를 상봉을 대모이오.
1: 아, 좋지.
0: 이런

신봉사 이 말 듣고 탄식어요 하는 말이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요 마 이불을 송설이요.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해금연주의 한다해.

살펴보며 전통 밀화가 가진 상징성과 그림의 재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 감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화 호랑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거울 촬영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관람객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은 그림 한 점에도 복을 바라는 마음,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강진 청자촌을 찾으신다면 고려 청자의 고운 빛도 만나고 민화 속 호랑이가 전해주는 넉넉한 복의 기운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강진 한국 민화 뮤지엄에서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복을 부르는 민화 호랑이, 호랑이 왔다. 네,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봄 내려온다 듣겠습니다. 노래의 이날치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 고생스럽고도 낭만적이었던 풍경 하나 소환해볼까 합니다. 혹시 수십 년 전 여름날 한강에서 수영하며 피서를 즐기셨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1930년대 어느 신문에는요,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름볕이 뜨거워간다. 푸른 물의 유혹은 도시 사람이 그리워하는 안식처이다. 한강, 서울의 동남을 흐르는 한강이야말로 한여름 서울 사람의 몸 쉬는 곳이요, 정신을 씻어 내리는 곳이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던 피서지는 다름 아닌 한강이었습니다. 특히 용산구 이촌동 백사장 주변, 여름만 되면요 사람 반, 물 반이었는데요. 이미 1930년대부터 한강 인도교 아래 경성부영 수영장을 개설하고 다이빙대 같은 그 설비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1932년에는 연희전문학교가 양화진에 학생용 수영장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천연 수영장이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시절엔 여성들의 수영장 방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점입니다. 골방에서 땀만 흘리지 말고 강으로 나와 태양을 쬐야 건강해진다면서 여성들에게 튜브를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이등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뜨겁고 활기찼던 그 한강 수영장은요, 시간이 흐르며 큰 걸림돌을 맞이합니다. 바로 수질 오염과 개발이었습니다. 1962년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한강에서는 수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968년에는 건설용 모래를 마구 파내는 바람에 100m가 넘던 백사장이 순식간에 위험한 흙탕물 연못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피서지였던 정겨웠던 한강 수영장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직접 강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죠. 요즘 한강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뚝섬과 여의도, 잠실과 난지에는 이제 화려한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들어서서 여름철 밤 10시까지 시원한 야간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음탕 이벤트부터 한여름밤의 버스킹 공연, 전통 줄타기

강변 북로 위를 가로지르는 성수 구름다리에 올라서 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면서 물멍을 즐길 수도 있고요. 동작대교 위에 있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손에 쥐고 붉게 물드는 노을과 오가는 지하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요.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아래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야경을 즐길 수도 있죠. 시민 누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거닐고 쉬어갈 수 있는 곳, 또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명소인 한강. 비록 백사장을 달려서 텀벙텀벙 뛰어들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오늘 해질녘엔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시원한 강바람에 묵은 시름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숙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마을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김남순, 대금의 박영호입니다.

김남순의 가야금과 박영후의 대금 연주로 들려드렸던 강마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함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한 곡은 낙동강 서곡입니다. 연주에 경상북 도립국악단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낙동강 서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경상북 도립 국악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시간에는 한강을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역별로 유명한 강들이 있죠. 경상도의 낙동강.

여름은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목금탕 조승하시랑. 예부터 일로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봉. 여름에도 지저울기를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 첫 찬바람이

음악공장 자몽의 사랑도 매화로다에 이어서 아트쿠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사철가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오늘 내가 해제하고 싶은 것 얘기 나누는데요. 해바라기님, 몸에 붙어있는 파스 이거 해제하고 싶어요. 엉치 부분이 아파서 파스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붙였는데 다 떼어내고 예전처럼 편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가니까 불편하고 슬픕니다. 젊어서 운동 많이 할걸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되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뭐 없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찾아가서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 헬스 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8093님, 아침잠 좀 더 자기 해제입니다. 아, 이거는 좋은 해제는 아니네요. 아침 더 느릿하게 여유를 못 부린다는 얘기이신데,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아이 밥 챙겨주고 등교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2학기 시작 하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이, 그래도 또 아이가 학교로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싸, 좀 더 자야지,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누려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6503님, 저는 매사에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사람입니다. 심지어 운동도 잘해야 되니까요. 이 몸이 늘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냥 출석에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뭘 해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해내지 마!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해내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자, 바버레츠의 노래 가시네들 듣습니다.

바버레츠의 가신 애들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호의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대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공연은 5쌍께, 나이팅게일 책은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0: 응?
1: 지가 오늘은 정선아라리 빠른 소리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벗은 신발 하나.
1: 잘 들으셨죠? 효과음에 가려진 곡식은 무엇일까요? 요새 쪄먹음은 맛난 간식인데 옛날 강원도에선 이걸로 밥도 지어 먹었대요. 보기 드려요.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 껌이죠? 강원도에서는 이걸 강냉이라고도 부르고요.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도 이걸로 만들쥬. 아, 지가 너무 많이 알려드렸나? 이제 아시겠쥬?
2: 네, 청어가 오늘은 힌트 힘조절 실패입니다. 민요 가사 맞히기 퀴즈입니다. 오늘은 정선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거의 다 줬어요. 강원도에서는 강냉이라고도 부르고 여름에 뉴슈가 넣고 쪄먹으면 으아 진짜 맛있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성시경의 노래 팝콘 듣습니다.

성시경의 노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퀴즈 정선아라리 빠른 소리 들려드렸는데요. 가사 중에 땡땡땡 밥은 오골박작 끓는데 이 땡땡땡은 뭘까요가 오늘 퀴즈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였습니다. 아까 강원도에서는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였습니다. 아까 강원도에서는 오늘 정답 이것을 강냉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5님 정답 옥수수요. 사투리로 옥시시. 옥시시라고 그래요? 어느 동네 사시나요? 옥시시. 아, 재밌네요. 0853님 정답 4번 옥수수. 제가 옥수수 킬러라서 한 번에 서너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

0: 겠죠. 정답 옥수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무엇일지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옥수수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지가 저번 날에 강원도 가서 사 먹은 옥수수는 진짜 대따 맛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쪄준 건 뭔가 좀 밍밍해요.
0: 아, 그거 밖에서 파는 옥수수.

김민아의 노래 That's Life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노래 잘하죠. 60년대? 50-60년대 그 소울 음악 혹은 뭐 리듬 앤 블루스 그 느낌 그런 음악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나 봐요.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취향이 있다는 것도 참 좋고요. 포털사이트에서 김민아 검색하면 프로필이 일단 나오고 뉴스가 쫙 뜨는데 17kg 감량 화제의 김민아 이거로 뉴스가 아주 도배되어 있는데요. 감량하기 전의 모습도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연기 또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

0: 이렇게 특집으로 기사를 꾸려서 소개를 해요.
1: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네. 전 국민이 다 이래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0: 괜히 뽑힌 게 아니겠죠. 와. 총독부 기관지의 눈에 들려면 이 정도 해서 아주 훌륭하게 내선일체 되고 있고 식민 통치를 어떻게 정당화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오호. 행복해질 수 있고 집안의 웃음이 끊일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 야, 진짜 싫은데요. 많이 싫은데요. 이 말은.
0: 그래서 그 원래 영친왕이랑 이방자 여사가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영친왕은 왕족인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백성들의 민중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해서 이런 예. 기획 기사를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그 안상우는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곳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대정실업 친목회라고 하면은 그냥 뭐 평범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이 대정이 뭐냐면 다이쇼예요.
1: 다이쇼.
0: 그 일본은 일왕 그 천왕이라고 해서 그 연호가 있잖아요. 예. 뭐 헤이세이, 레이와, 쇼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왕, 천왕에 대해서 대정, 다이쇼. 그래서 그렇게 추종하는
1: 우와.
0: 친목회인 것이고 여기에 라인업을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예. 여기 멤버는 이완용, 송병준 등이 참여했던 모임입니다.
1: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요.
0: 네. 그런 아주 유명한 친일파들이 들어가 있는 모임이고요.
1: 이야.
0: 그리고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0: 그러니까 우와. 고종의 독살설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1: 아, 의사니까.
0: 예. 고종 주치의였으면은 충분히 이제 접촉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 그래서 여러 기록에도 그 영친왕 비인 이방자 여사의 수기에도 나오고 당시 일본인 관료의 회고록에도 그 총독부가 안상호에게 독살을 명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 기록이 있군요.
0: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와서 우리가 고종을 어떻게 부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뭐 떠돌던 소문이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일본인들조차도 안상호가 독살을 했다더라. 그 사람한테 시켰다더라 라는 말이 돌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다.
1: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우 하영 씨는 몰랐을까요?
0: 그거를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후손이라면 집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되게 자랑스러운 분이야 라고만 함구를 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1: 예.
0: 요즘엔 참 어떻게든
1: 검색하면 다 나와요.
0: 검색하고 자료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낼 정도면은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매체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1: 예.
0: 그럼 자랑스러운 대목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구체적으로 알면서
1: 네.
0: 이런 것들을 왜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고종 독살설 뭐 설에 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어쨌든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1: 예.
0: 3.1 운동에 또 발단이 된 거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역사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증조부의 이야기였고 조부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1: 예. 할아버지도 뭐가 있어요?
0: 예. 고 안부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 1949년부터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소록도 하면은 요즘에는 또 뭐 좀 잊혀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예. 이 꼬꼬무나 뭐 이런 데 나와요.
1: 맞아요.
0: 뭐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소록도 병원에서 강제 정관 수술과 낙태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던 때입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 상대로
1: 예.
0: 강제로 에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또 이제 뭐 시체를 해부한다든가
1: 어이구.
0: 이런 식이었는데
1: 반인권적인 일을 자행했네요.
0: 예, 물론 이 안부 교수가 인권유린 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요 시기가 그때 악명 높았던 때예요.
1: 예.
0: 낙태 자행하고 예.

0: 소록도 병원에 부임을 했고
1: 의혹을 피해갈 수는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한센병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지 한센병을 치료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지 대자행하고
1: 아.
0: 예 그때 소록도 병원에 부임을 했고
1: 의혹을 피해갈 수는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한센병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지 한센병을 치료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야.
0: 예.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이 소록도의 비극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일이 진짜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1: 오.
0: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걸로 장악이 된 수준이 제가 그 많은 테마와 그 많은 뉴스 기사와 이슈들을 보지만
1: 네. 이번 주 머리 기사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0: 예, 이렇게 온갖 커뮤니티의 베스트 게시판을 3분의 2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1: 지금도 제가 뉴스

0: 사실 무근이다.
1: 어.
0: 친일 의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뭐 매일신보 인터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건 뭐 아니라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 친일이 친일이 아닌 게 되냐.
1: 이야,
0: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고.
1: 아 진짜 화나네요. 우리가 예전에 반민특위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친일 청산을

0: 아이들이 있잖아요.
1: 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에요.
0: 어, 정말요?
1: 저희 외증조부가 서장환 독립운동하셨어요.
0: 네.
1: 우리 근데 우리 집 못 살았는데.
0: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을 정말 이렇게 우대하고 추대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누리꾼들도 속상하니까 친일파라는 말을 없애자. 왜냐면은 뭐 친미, 친중

0: 계속 새로운 것들이 요즘 뭐 파묘된다고 하잖아요.
1: 예.
0: 막 새로운 자료들이 또 올라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확인했다. 죄송하다.
1: 아, 입장을 이제 바꿨네요.
0: 예, 그런데 요 사과도 사실 뭔가 좀 찝찝하게.
1: 제한적으로 사과했나요?
0: 일단 뭐그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안부호 선생, 뭐 안상호 선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어이 친일 거 의혹이 정말 잘못된 거란 얘기는 평가하지 않았어요.
1: 야,
0: 예,
1: 그러니까
0: 몰랐다.
1: 예전에
0: 예.
1: 광복절날 뭐 대전에 어딘가에서 아파트에 뭐 일장기 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0: 정말. 아니,
1: 개인적으로는.
0: 굳이 왜 품들여서 일장기를 거냐고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이게 뭐 원래 같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연좌제냐, 연좌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1: 네.
0: 이번에는 굉장히 그 분노의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그도 그럴 게 본인 스스로가 가족을 너무 많이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이제 최근에 연예계에서 그런 팽배했던 어떤 스펙 자랑,
1: 예.
0: 돈 자랑, 금수저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연좌제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학만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 걱정이 커지는데요. 정부가 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틈새 돌봄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더불어 아쉬운 점도 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0: 네, 이 틈새 돌봄이 뭐냐면요. 지역 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마을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방학 동안 늘립니다.
1: 예.
0: 그래서 아침부터 간식 주고 점심, 일부는 저녁까지도 챙겨주는 사업이에요.

0: 지역별 수요조사가, 그러니까 요 지역, 요 마을은 몇명 정도 지금 필요해서 배치를 해야 될까라고 수요조사를 하는 게 지난달 13일에 시작이 됐어요.
1: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바투한 그 시기에, 그래도 일단 여름방학 때부터 해보자, 이렇게
0: 안할수 없으니까.
1: 후다닥 한 거네요.
0: 그러니까 보름 채안 되게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상당수 센터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 오호.
0: 여름방학 되면은 이 정도, 원래 정기 이용자들 왔던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일시돌봄 인원을 이미 확정을 해둔 상태에서 다시 또 뭔가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 신청하고 싶었던 가정들은 좀 정작 좀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그 방학철 돌봄 공백이라는 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정작 해법은 늘 뒷북이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이번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1: 네, 첫 시행이니까 시행착오가 뭐 없을 수는 없었겠죠. 돌봄 공백을 줄이는

0: 2만 5천 원 안팎입니다.
1: 예.
0: 근데 지난 5월 초에만 해도 한 마트가 할인 행사로 한 19,000 원대 뭐 이렇게
1: 오.
0: 팔기도 했는데 석달 사이에 확 오른 거예요.
1: 한 20% 올랐네요.
0: 네. 그 도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 노량진 기준으로 양식 광어 1kg 경매가가 일주일 사이에 2.3% 정도 올랐고,
1: 예.
0: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13.2% 상승했습니다.
1: 아이고,
0: 또,
1: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잠시 후에.
0: 바로 뭐, 근데 예상하실 것 같아요.
1: 네.
0: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서. 예. 그 바다 밑에서 사실은 폐사 규모가
1: 네.
0: 어마어마한 상태라고 해요,
1: 오,
0: 지금. 너무
1: 이것도 결국
0: 뜨거워져서.
1: 지구 온난화 때문이네요.
0: 그렇죠. 근데 워낙에 더웠잖아요. 뭐 사람도 견디기가 힘든데 밑에서 이제 바다도 너무 끓고 있던 거죠.
1: 아이고, 여름 해수욕장 수영하러 갔다가 이것은 바닷물인가 온천인가 이런 상황이네요.
0: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전국 양식 어류 누적 폐사가 하루 만에 11만 7천여 마리 추가가 또 됐고요.
1: 예.
0: 그래서 56만 마리도 넘어섰고
1: 아이고.
0: 포항 한 지역만 놓고 봐도 27개 양식장에서 100만 마리 넘게 폐사해서 피해액이 6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 포항 쪽만요.
1: 예.
0: 그래서 이게 광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수온이 18도에서 25도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27도 넘어서면 바로 폐사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도 이것저것 진짜 노력은 많이는 해요.
1: 바닷물 수온을 뭐 직접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뭐할수
0: 네.
1: 있는 방법이 있나 보네요.
0: 어떻게 좀그 바닷물을 온도를 다 내려주지 못해도 서포트라는 거죠. 그런
1: 아, 예.
0: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액화산소 공급 장치나 뭐 저층 해수 공급 장치
1: 아.
0: 그리고 하물며 차광막 같이 해가지고
1: 네.
0: 조금 더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런 식으로 고수온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1: 양식장의 수온을 조금 낮춰준다던가
0: 네.
1: 그러는 거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이제 막물 뿌리고 막 이렇게 온도 조절하듯이
1: 예.
0: 바다에서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장비 보급에 94억 원을 투입을 했고 또 이런 보험도 더 상향을 해줬고
1: 예.
0: 한데 그래서 지난해보다 62%나 늘려가지고

0: 같거든요.
1: 그거로는 아니겠죠.
0: 요걸로 분리 나진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1: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예, 뭐 방앗간 정도 됐을 때 아.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1: 호대자루로 이렇게 쌓아뒀을 때
0: 네,
1: 정도?
0: 네. 크게 해두면은 그게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 봉지 이렇게 있는 거는 불 붙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예. 다만 또 이런 경고도 하고 있어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이 위험이 더 잘 나타나고 아하. 그리고 이게 들깨가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오. 거예요. 더 있대요.
1: 그래요?
0: 이거 식재료는 아니긴 한데 예. 예를 들어서 기름 묻은

0: 요 기름 묻은 걸레 진짜 저도 생각도 못한 포인트여가지고 요거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 예.
0: 또 요거는 농촌에 많을 것 같아요. 덜 마른 건초나 볏짚.
1: 아,
0: 예.
1: 요거들도 또 불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은 건초나 볏짚도 대량 쌓아두잖아요.
1: 예.
0: 농촌이나 이제 축산 하시는 축가 이쪽에서.
1: 아 근데 불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이거 그냥 화르륵 붙어가지고 끄기도 어려울 것 같고
1: 예.
0: 보통 그리고 이런 쪽에는 논밭이고 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우리가 예전에 대형 산불 났을 때 보면은 그 쓰레기 조각하시다가 작은 그 불티가 튀면 커다란 산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숯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숯.
1: 숯이요? 숯?
0: 예. 대량 보관된 숯이나 석탄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원리로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냥 뭐 집에 한두 개 놔두는 숯 공기 정화로
0: 그건 괜찮겠죠. 네, 네. 보통 공기 정화 하실 때는 숯을 또 물 안에 넣어두지 않으시나요? 반 정도.
1: 맞네요. 네.
0: 그 정도는 물기를 머금고 있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걸레, 볏짚, 숯, 석탄 요게 조금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1: 예.
0: 어떤 핵심이냐면 기름기 있는 물질을 밀폐된 채로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1: 아하.
0: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들깨가루는 그럼 어떡하냐.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게 제일 좋대요.
1: 아 그러네요.
0: 예. 근데 뭐 살림 요리하시는 분들은 뭐 훨씬 잘 아시겠지만 들깨가루 같은 거는 냉장고에 오래 두면 그 쩐내 같은 거 나잖아요.
1: 네. 그래서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0: 그럴 바엔 냉동이 낫다는 거예요.
1: 아, 차라리
0: 예, 그러면은 쩐내도 안 나고 보관하기에 훨씬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들깨가루 들깨 싸던데 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써야지 하면서 많이 사신 분들은
0: 네.
1: 이 좀 소분해가지고 그쵸. 당장 드실 것은 상온에 두고 대부분의 나머지 것들은 이제 냉동 보관하시는 게
0: 좋죠.
1: 오래 먹을 수도 있고
0: 변하지도 않고
1: 나고,
0: 맛도 괜찮고
1: 하고. 네 예.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소분 예 소분 그 해주는 게 좋겠고
1: 이 것들은 이제 냉동 보관하시는 게
0: 좋죠.
1: 오래 먹을 수도 있고
0: 변하지도 않고
1: 나고,
0: 맛도 괜찮고
1: 하고. 네 예.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소분 예 소분 그 해주는 게 좋겠고 보통 근데 이런 가루 같은 게 우리가 국밥 하나 먹거나 뭐 하나 할 때
1: 네.
0: 없으면 아쉽고 막 그러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자, 여름철에는 음식도 생활용품도 열과 습기를 피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RR 뉴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함께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 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복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음식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 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읍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 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형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형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형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